0: 제작자 길벗 김길중님을 모셨습니다. 길벗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길중입니다.
2: 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우리 길벗 김길중님은 직업이 한의사세요?
0: 우와, 네. 저 몰랐어요.
1: 네, 맞습니다. 예,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뭐 자전거만 타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네. 현재 그 의왕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맞습니다. 아,
0: 언제부터 거기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1: 현재 병원 한 7년 정도 됐고.
0: 그렇구나. 네. 아, 저는 진짜 인터넷을 보고 이게 뭐 하시는 분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1: 아, 그랬나요?
0: 네. 네. 이름은 김길중님이지만 이 시간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는 길벗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이 길벗이라는 별명은 누가 붙인 걸까요?
1: 제가 붙인 거고요.
0: 아, 뜻은요?
1: 제가 이제 뭐 주로 하는 게 길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걸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는데 길에서의 영감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붙였는데 다들 좀 어울린다고들 하세요.
0: 오, 네. 그렇구나. 길벗. 이름이 예쁘기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2: 돈길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0: 예쁜 꽃이 있는 들길을 좋아하세요?
1: 들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맞아.
1: 도시를 좀 벗어나서 농촌 네. 사이 밭 논밭 사이를 좀
0: 맞아. 지금 이 시기에 잘 걷기 좋은 길이죠.
1: 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저기 비봉으로 해서 화산 고산 이렇게 쭉 돌아왔거든요. 자전거 타고.
0: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떨까 지금 생상이 되는데 황급 들녘이잖아요 지금이.
1: 그렇죠. 아까 우리 그 목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논에서 지금 요즘 막 그 무르익어 가고 있잖아요. 노랗게.
3: 트랑트랑 어제 나갔다 왔는데.
1: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또 그 드론을 좀 만지게 돼서 그거 아주 재미를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판이 살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색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배기 직전 완전히 그 익은 벼도 있고 아직 조금
0: 맞아요
1: 그런 남아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노란빛이 많이 든
0: 그러니까 진짜 예쁘겠네요. 황금 들려. 네.
3: 와, 그래도 태풍이 안 와가지고요.
1: 네.
3: 벽 하나도 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사각이 딱 져가지고.
1: 근데 좀 걱정이 돼요. 그 태풍이 몇 년간 지금 거의 한 번도 안 왔잖아요.
2: 이게 추석 무렵이면 그냥 태풍이 와갖고 뉴스 보면 막 사과도 떨어지고 우박도 막 내리고 그랬잖아요.
3: 올해는 그런 게 없었어요.
2: 근데 태풍이 와야 좋을까요? 안 좋아야 좋을까요?
3: 와야 좋죠.
1: 그러니까 일정하게 태풍이라는 게 지구의 순환을 돕는 거잖아요.
0: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기운 올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요즘
0: 맞아요.
1: 특히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 막 35일째 비 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징후겠죠. 네.
0: 태풍은 와야 된대요. 그래야 바닷물도 한번 뒤져야
1: 하지만 피해는 좀 없이.
0: 와,
2: 우리 공동체 나도에서도 도시 이야기 방송하실 때. 저도 편집자님과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벌써 좀 감감 1년 전인가요? 기억이.
1: 네. 아까 말씀하시니까 헤아려 보니까 정확하게는 뭐 날짜는 생각 안 나지만 딱 이맘때쯤 10월 말 정도 11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행인 편집장님하고 오셔가지고 평화동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2: 맞아요.
1: 방송들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다뤄본 것 같습니다.
2: 네.
0: 아, 우리 꽃샘라디오 팀에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3: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방송 지금 70회인데요.
1: 네.
3: 그 도시 이야기 방송 100회를 넘겼더라고요.
1: 네.
0: 와, 대단하시네요.
3: 진짜 오래됐네요.
1: 시작을 한 게 2014년 9월 2일에 첫 방송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1시간씩 생방송으로 처음에는 이제 녹화였고 얼마 지나다가 생방송으로 전환했는데 이렇게 해서 2년 만 2년 딱 채우고 그렇게 해서 105회차 방송을 8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일단 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0: 그럼 그 공백은 누가 채우나요?
1: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여러 방송 제작자들이 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마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그 시민들이 직접 제작자가 돼가지고 뭐 제작자 겸 진행자 겸 또는 뭐 작가 겸 이렇게 해서 그 방송을 만들어서 그런 걸 이렇게 종합을 해서 예, 운영되는 방송이죠.
0: 네. 아, 지금 드론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다음에 방송할 때는 좀 보이는 라디오를 해가지고 드론을 영상도 보여줘가면서 도시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네요.
1: 네. 네. 지금 그러려고 이제 드론을
0: 공부
1: 좀 해보고 있습니다.
0: 아, 네. 멋지네요.
1: 네.
2: 네, 그, 우리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는 꽃샘 라디오하고 평화동 마을 신문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만드니까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그 제작해서 그 본방송, 재방송을 하니까 실제 저희가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꼴인 셈이에요. 우리 길버님은 매주 고정적으로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 힘들지는 않으셨죠?
1: 당연히 힘들죠.
0: 아, 대단해.
1: 그러니까 네.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하게 되면
2: 네.
1: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해보신 분이니까 알겠지만 네. 미리 그 준비를 해서
2: 네,
1: 어떤
2: 맞아.
1: 날짜를 잡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2: 네.
1: 상의를 하고 또 조율을 필요한 네.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본도 만들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2: 네.
1: 그게 이제 매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쉽지 않죠.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을 방송에 이렇게 딱 맞춰지다 보니까 화요일 날 저녁이 되면 막 긴장이 최고조에 돼가지고 방송을 일단 치러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뭐 편집을 할, 필요한 경우에 편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오늘 방송을 위해서 미뤄뒀던 섭외나 연락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조율을 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1, 2, 3, 4, 5, 6, 7, 이어서 다행이다. 만약 10일이었으면 더 힘들겠다. 이 네. 이런 농담처럼 그런
0: 혼자서 1인 다역을 다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0: 아,
1: 방송국 같으면 뭐 여러 그 뭐 역할을 분담해서
0: 그렇죠.
1: 작가도 있을 것이고 편집도 있을 것이고 기술 분야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0: 그러니까 네. 대단하시네요.
1: 네.
0: 따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매주 1회씩 방송을 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진짜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1: 네. 바빴지만 나름 여러 가지로 재미가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셨겠죠? 네, 네, 네.
1: 그 어떻게든 이제 쫓기기도 하고
0: 맞아 맞아.
1: 그걸 이렇게 그 차질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막중한 어떤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을 돌아놓고 보니까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뒤에도 이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시 이야기라는 것들을 그 필요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싶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야기가 될까 그게 이렇게 그 계획처럼 될까 그런 궁금한 점들을 많이 가졌나 봐요. 뭐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가장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나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생각들을 모아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0: 맞아, 맞아.
1: 막 그 실컷 그 한다고 뭘 놓았다가 또 그걸 또 이렇게 부시고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도시 이야기를 시작한 배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들은 청취자들도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먼 도시 계획을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또는 틀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답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높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대로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 문제의식을 짚어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0: 와,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좀 사람들의 생각을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고 진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갈까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이 좀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3: 네, 그럼 요새는 좀 시간적으로 한가하신가요?
1: 네, 그 방송 끝나고 이제 딱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오늘 10월 초니까 한 달 열흘 정도 됐네요. 마음이 일단 굉장히
0: 편안해졌죠. 편안해졌죠. 긴장감이 없어졌죠.
1: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걸 아까 제가 쉰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다시 이제 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쉬면서 어떻게 뭐 필요한 그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더해서 결론을 좀 지을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지난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도시학에서 방송을 했던 105회차를 한 해 안에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쇼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좀 더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를 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아, 네. 제가 알기로는 도시학이 네. 방송 제작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열정을 요새는 뭐 아까 드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드론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관심이 이제 다른 도시이야기 이야기를 한 제 2편의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답은 그 길은 딱 정하진 않았지만 네. 열려놓고 2년 동안 도시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 제가 바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우리 도시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일단락 좀 지어놓고서 시즌 1, 그 2년에 또 시즌 1과 2가 있거든요. 좀 확대가 된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충분히 필요한 이야기였고 다만 그것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넓은 사람들이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좀 찾아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지금 방금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1: 네.
0: 예전에는 이제 지금 지나온 게 도시 이야기는 그냥 라디오였잖아요.
1: 네.
0: 이제는 드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를 해갖고 구도시인가 신도시 그 차이점과 그 이야기 도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그 보이는 라디오는 그 25년 3월부터니까 얼마 안 있어서 보이는 라디오 전화를 해서 하긴 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했는데 아까 그 드론 얘기를 하자면 드론을 하는 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무관한 게 아니고 좀 관련이 있고
0: 그러니까.
1: 제가 드론을 찍으면서도 어떤 그 영상의 제목들을 드론으로 내려다보는 도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0: 그쵸.
1: 또 자전거로 보는 도시
0: 맞아,
1: 이런 식으로
0: 맞아.
1: 그렇게 해서 영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의식 또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좀 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그 재미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도. 구도시인가 신도시 삶의 좀 생활의 여건이 좀 다르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드론 산 지 한 달쯤 됐거든요. 방송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 평화동 주인이 이쪽에서
0: 네.
1: 점심시간이나 뭐 아침 출근 시간에 자주 이렇게 뛰어요. 연습 삼아서. 그러면 이제 중인이 말고 저기 이 그 사이에 뜰이 있잖아요.
0: 네.
1: 그 논들 있고
0: 네,
1: 그다음에
0: 맞아요.
1: 거기서 쭉 오다 보면 드론으로 올라가면 처음에 논이 보이다가 이 저기 골드클래스
0: 네.
1: 그다음에 저 그쪽
0: 네.
1: 그 거기가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보면 특히 이쪽 평화동 삼천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아파트 숲이 예전에 그 볼 수 없던 아파트 숲이 전주에 그 풍경이 됐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제 스스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한번 그 도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0: 그래요, 맞아. 산이 많이 깎였구나.
1: 네.
0: 숲이 없어졌구나.
1: 네, 네. 특히 좀 요쪽이 많이 맞아, 그런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2: 지금 아파트가 계속 제어되고 있잖아요. 그 교도소 옆에도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럼 뭐 길버님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다른 걸로 해서 다시금 해서 그 열정을 쏟고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1: 네.
2: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한의사시니까 여쭤볼게요. 네. 네. 요즘 뭐 독감에다가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네. 감기 뭐 다 어쨌든 감기라는 것이 뭐 너무나 막 물을 넣는다든가 바쁘게 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관리하려고 심어도 낫는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먹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좋은 뭐 비법이란가 그런 것도 있으시겠죠?
0: 민간요법.
2: 한의사 선생님이시니까
1: 아마 궁금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노벨상을 받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네. 중요한 것은
2: 네.
1: 예를 들면 감기라는 건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2: 네.
1: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그 감기에 걸린다는 거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어떤 시스템이 조금 그 고장이 일시적인 고장이 나는 것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0: 그치, 맞아.
1: 우리 뇌가 약해지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살피는 게 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흔히 말하듯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거나 이런 거 절제되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교과서와 같은 얘기고 그 말고 제가 좀 거기에 그 대목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프다는 것을 나쁜 걸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포스러운 걸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고 내가 한 번씩 어떤 찾아질 수 있는 나의 문제가 있다면 한 번씩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걸로 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0: 쉼의 시간을 줘라. 네. 네. 내 몸이 말해주고 있대요.
2: 네.
0: 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 도시 이야기 제작자 길벅 김길중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열정에 쏟았던 도시 이야기 방송을 쉬고 있는 길벅님의 근황을 들어봤는데 지금 쉬고 있는 거 맞죠? 다시 방송하고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1: 네.
2: 이제 한 달 쉬었잖아요, 한 달.
1: 그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즌 1과 2가 2년에 있어요. 그래서 시즌 1은 현아와 길벗의 도시이야기라고 해서
2: 네, 네.
1: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현아님하고 저하고 현아님이 주로 진행을 하고 저는 PD로서 제작을 하다가 중간에 확대됐어요. 그때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 맞아요.
1: 이거를 조금 줄여서 2주에 한 번씩 하면서 대신 시간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할까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때 합류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매주 하던 걸 2주로 줄이는 것은 좋지 않고 자기들이 이번 주는 내가 책임지고 다음 주는 누가 책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틀을 유지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매주 그 진행하는 걸로 됐고 매주 한 명씩 한 주씩 책임지는 분이 생겼어요. 네 분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극적인 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모르는 분인데 도시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고 공동체 라디오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분이 느닷없이 쇼츠를 보다가 전주 분이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겠죠. 뭐 이게 내가 생각하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계속 쇼츠가 알고리즘이 이제 가게 되면 또 다음에 노출되고 해서 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찾아봤대요. 도시약이라는 어떤 채널에서 나오는 거고 또 그게 공동체 라디오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되고 있구나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쇼츠의 댓글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뭐 그 궁금한 게 있어서 자기 공감한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러면 직접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나오게 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몇 번 패널처럼 좀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할 생각으로 하다가 이게 재미있고 하니까 직접 그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었죠.
0: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네.
1: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함께 한 것도 한 이제 9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이 이제 끝날 때쯤 자기는 그 시즌 2를 그 쉬고 종료하고 쉬는 것을 동의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항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가 그 겪었던 도시야기와 인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몇 명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중요한 삶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시즌 3를 할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0: 해야죠.
3: 네. 한의사라는 분업을 가진 분 처음에는 어쩌다가 방송 하기로 하셨어요.
1: 네, 네. 이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좀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부터 제가 이제 자전거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하면 좀 전주가 자전거를 받아들여서 도시가 좀 더 나아지게끔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주로 그런 것과 관련한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이제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었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자전거가 좋은 거야. 몸에도 좋고 도시에도 좋고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걸 다른 데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는 도시들도 있고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또 안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좋은 거라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건가. 아까 도시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 시민들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에 그럴듯한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장치로 이 우리 도시가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지적하기 시작한 거죠.
0: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자전거 도로에서 도시로. 그렇죠. 그렇게 변한 거구나.
1: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막 싸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실컷 지난 시장 때 어떤 좀 의지를 가지고 한 분도 있거든. 근데 이제 좌절되고 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결여된 도시 문제가 시장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없고 또 많은 문제이잖아요.
0: 어떻게 보면 나의 이야기를 도시와 이야기로 풀어낸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칼럼이라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이잖아요. 그 정리해서 내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범위가 좁잖아. 그 얘기의 범위가. 그래서 이제 내 얘기 말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불러서 당신이 생각하는 전주는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걸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아 우리가 말하는 그 전주의 길은 이런 데서 있을 수 있어라고 만들어 가려고 도시학기를 시작한 거죠.
0: 그래요. 맞아요. 여기 네. 도시학기 프로그램을 기획한 걸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럼 전주라는 도시는 어떤 매력과 가치 혹은 어떤 문제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오늘 말이 많아졌네요.
0: 아니요. 전주의 도시의 매력, 네. 가치. 본인만의 그 길버님만의 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우리 도시학기에 나온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고영준 선생님도 나오시기도 했는데 고영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전주의 그 장점이나 정체성 또는 어울리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그 은솔 선생님이 그 생각하는 전주는 어떤 모습이 하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던져보면 공통적으로 좀 그 정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정리된 건 아니지만
0: 맞아요.
1: 제 얘기로 말하자면 전주는 좀 낮고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이 옛날에 이제 그런 슬로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 슬로시티나 뭐 그런 도시 그 표현처럼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게 너무 이렇게 고루하고 옛것 전통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나 존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도시는 다 각각의 길과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도시학에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던 건 전주와 서울의 길은 다르다. 서울처럼 가려고 해서는 안 되다. 그럼 전주에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도시 문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개발이 돼서 막 그 이익을 얻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잖아. 어떤 때는 그게 조장하게 돼요. 개발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조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니까 도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의 모습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든 그런 걸 끌어내서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파리나 뉴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시학에서 많은 도시를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전주는 그 도시들과 비교해서 낮고 작지만 전주만의 장점을 그 도시의 현재 모습에서 빌려와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는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도시를 닮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그렇죠. 말이죠.
0: 그런데 네. 전주의 장점 저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네. 갔는데 전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양반이요.
1: 양반?
0: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주가 발전이 없는 거래요. 아까 말씀처럼 네, 이게 느리게 네. 간다 네, 그 말씀도 네.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라는 틀에서 네. 갇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 얘기를 깊숙한 얘기인데 해도 네, 되는지 그쵸. 모르겠는데
0: 제가 지금 그래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2: 네, 네. 네. 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높으신 분들이 또 정권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면 그런 것들이 바뀌듯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획을 해도 거기까지 도달할 때는 많은 기간과 끈기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한번 그 행인과 같이 출연하기는 했었는데 출연자 섭외도 만만치 않는 일도 있으시죠? 출연자도? 네, 네. 네.
0: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1: 근데 이제 보통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 네. 근데 이제 꼭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올림픽 유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그 올림픽이 우리 그 지역사회에 그 기회가 된다. 어떤 활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안 나오려고 해요. 부담스러워해요.
0: 그럴 수도 있고.
1: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를 일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궁금증도 있고 의견도 그런 것들 그렇지 않고 충분하게 다 고려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요. 그런
0: 해피죠. 네, 네.
1: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네,
0: 그렇죠. 네. 2년 동안 지역의 수많은 인물과 공간, 지역의 이슈들을 다루셨어요. 출연자 섭외나 주제 선정 과정에서도 제작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떤 것이 있나요?
1: 아까 앞선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출연 섭외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데 안 날라온 사람은 있어도 웬만하면 그 나와서 이렇게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2년 하면서 2년 후반기에 그 중심을 두려고 했던 생각은 도시학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0: 맞아요.
1: 전문가여야 되고 네. 뭐 시의원이거나 뭐 네. 국회의원이어야 되고 교수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아 전주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럴듯하게 논리와 이 체계를 갖춰서 얘기가 되진 않지만 이 사람의 중요한 생각에 그 실마리 담겨 있는 거거든요.
0: 알고는 있지만 소리를 못 내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봐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아까 올림픽 얘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불꽃놀이도 하고 막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와서 설명도 제대로 안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아시안게임 한참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치르고 나면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될 후과도 더 크고 잼버리 때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었는데 나고야가 지금 그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0: 예, 맞아. 네.
1: 그렇게 되는 건데 상의를 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질러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0: 그렇죠.
3: 네, 제작하면서 보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보람된다고 생각된 순간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1: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댓글을 통해서 만난 쇼츠를 통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었다가 패널리스트였다가 제작자로 합류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게 좀 더 잘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해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모아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뭐 희망의 발견.
0: 그럼 우리 꽃샘 라디오도 그렇게 될까요? 뿌듯할 것 같아요.
2: 근데 또 뭐 반대로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네, 뭔가 잘 안 돼서 네. 화면은 멈춰 있고 네. 소리만 나가니까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0: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가
1: 그런 것들은 뭐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이렇게 재미있는 후일담이
0: 그냥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후일담이죠 네. 그때는 정말 당황했죠 도시 이야기 총 105회 방송을 하셨는데요 제작자로서 길번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기억을 남긴 건 어느 방송이었고 어느 출연자였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모두 이렇게
0: 딱 집어서 말하겠네요.
2: 그러죠.
1: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PD가 어떤 말을 자기한테 듣고 싶었는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말로는 어떤 걸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대로 시민들과 상의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문제의식이 좀씩 더 확인이 되고 어떤 분은 이제 국가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뭐 공공정 아니 건축공간연구원이라는 기관의 그 부원장님인데 그분이 세종에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녹음을 해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0: 대단하셨네.
1: 오히려 저한테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많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공동체 라디오 같은 기관이나 이 입김이 좀 덜한 시민들이니까 그런 걸 짚어대고 의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박수를 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와, 대단하네요.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 도시 이야기 제작자 길법 김길중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전문인이 아닌 시민 제작자이지만 우리 전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또 방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길번님, 길번님은 도시 이야기를 방송을 하기 전에도 그동안의 지역의 문제, 특히 우리가 사는 전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셨잖아요.
1: 네, 그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있는 질문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 스스로 좀 배웠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까도 좀 얼핏 말씀드렸지만 도시계의 영털인 걸 좀 지적하고 화나 있고 이게 뭐냐라는 게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좀 스스로 배운 거는 저 역시도 제 생각을 누구한테 그 고집하거나 악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뭐 이렇게 않냐라고 설득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좀 그런 것도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도시 이야기는 정말 아까도 몇 번 강조했다시피 많은 상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자꾸 얘기해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저 스스로도 좀 그런 의미에서 다독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1: 네.
2: 그럴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1: 네.
2: 한두 사람 가지고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1: 네.
2: 모든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문제는 가져야 돼요. 네. 목소리도 내야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2: 우리가 막 서명운동했다 해서 올라가도 전두환도 통합이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니란 그런 주의 막 그런 것들이 뭐 양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문제 없고 안전하게 살면 되지. 그런 마인드를 깨서 국민인도 좀 찍어야 되고 솔직히 이런 사람도 해야 전주가 발전을 갔대요. 네, 공동체는 아주 우리 시민들이 시민 제작자로서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라디오는 매체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지역 사회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 길버님이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네. 예, 또 한 말씀 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길버님.
1: 그 우리 지금 기술을 맡고 계신 고영주 사장님이 나오셨을 네. 때 한 얘기인데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 뭐 뉴욕에서 몇 명이 확진됐고 몇 명이 네. 사망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파리에서는 몇 명이 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는 어디 가서 마스크를 살 수 있나 내 아, 내 그 생활과 관련된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괴리감이 드는 거야. 내 앞에 문제를 놓고서 예를 들면 그때도 그 방송에서 표현했던 걸 그대로 옮기자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불이 난 것을 왜 안 꺼지는지 걱정하고 막 이 온통 지구촌의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 전주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빙판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걸 체크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지역에 MBC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매체들은 안 해요. 전주의 삶을 놔두고 서울이나 뉴욕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 그 지역 미디어 뭐 시민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그 굉장히 큰 역할 네. 삶의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0: 아, 그런가요? 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시민 제작자로서 도시 이야기를 제작 방송했던 길벗 김길중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다 되어가거든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빨리빨리 물어보세요. 네. 길벗님한테 물어보시라는 네. 뜻이에요.
2: 네. 저희부터 실천도 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0: 저희 네. 꽃샘 라디오 들을 생각은 없으세요?
2: 같이 방송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우리, 도시 혹시, 이야기. 네.
1: 혹시 기회가 되면 뭐 또, 네. 뭐 다른 그 이야기로 이렇게 올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2: 네, 네. 그래서
0: 아니, 저는 우리 네. 멤버로 들어오시라.
2: 네, 도시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전주라는 그런 도시를 깊이 들여다보셨는데, 제작자 길버님이 꿈꾸는 살기 좋은 전주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시민 제작자로서 도시 이야기를 제작 방송했던 길벗 김길중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길버님이 꿈꾸는 살기 좋은 전주 우리 같이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길버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마무리 곡 띄워드리면서 1부 마칩니다. 조용필 노래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포범.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5번은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했던 180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황제라는 명칭은 베토벤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의도와도 무관합니다. 영국의 청중들이 사막장의 웅장하고 당당한 피날레에 감동받아 황제 협주곡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정착되었습니다. 베토벤을 후원하던 루돌프 대공이 피난을 떠나고 오스트리아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베토벤의 경제적 궁핍은 극에 달했습니다. 베토벤의 청력 또한 거의 들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베토벤이 살고 있던 집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는 등 소음으로 청력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베개 등으로 귀를 막고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 작품에서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불안이나 고통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영웅적이고 힘이 넘치는 분위기가 가득한 것은 베토벤답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이 협주곡을 작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 끝까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를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여러분,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감정노동자 하면 콜센터 상담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판매원 등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사, 소방관, 승무원, 행정기관 민원실 직원, 간호사,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과 총수원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시선이나 요구에 갇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를 받기도 하고 악성 민원을 마주하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웃어야 하고 일하는 내내 자신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마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참고 견디고 웃는 것, 그것이 그저 일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인 걸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하루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와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132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노동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1: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저도 겉옷 입고 왔다가 네. 벗었습니다. 네,
1: 아주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된 하나의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네. 불안정입니다.
0: 아, 불안정.
1: 네, 노동자의 불안정 결국 시민의 일상과 네.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함께 생각하면서 뉴스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첫 번째 불안정 뉴스는 무엇이 네. 있을까요?
1: 첫 번째 뉴스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의 업무 개입에 문제를 제기했던 경비원 초단기 계약을 반복한 끝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소식입니다.
0: 예, 저도 뉴스를 봤네요.
1: 예, 해당 경비원은 1년 6개월 동안 무려 8차례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계약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한 이후 본인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업체 측의 인력 감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개월짜리 계약보다 더 짧아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뭐 시비를 다툴 부분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참 3개월 계약이라는 게
1: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예,
0: 1년 뭐 몇 개월 동안 8번, 9번 계약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상상이 안 가거든요.
1: 이런 고용 형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정말 불안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네요.
1: 아.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 안정은 사치가 아닙니다. 네. 계약 기간을 쪼갠다고 또 노동자의 권리까지 쪼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은 휴게시설인데요. 전주시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그 경비원들은 여전히 좁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여서 휴게실을 지어놓고 네. 거기 공간은 이용 못하고.
1: 그렇죠.
0: 아, 이게 네. 점검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1: 부분입니다. 노동자의 쉴 공간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네.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러게요. 네, 아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1: 예, 두 번째 소식은 전북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네.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전통적인 노동자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법률, 노동상담, 또 안전교육, 보호장구, 또 사회보험, 건강진단, 직업 트라우마 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노동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노동자 보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0: 네, 그 뭐 전국적으로도 뭐 88만 명에 이른다고 제가 네, 예, 본 것 같은데
1: 굉장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0: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필요했을 텐데 예. 이제 조례가 정말로 이제 잘 작동이 되려면 예. 이제 그래 부합하는 이제 인력과 예산이 또 뒤따라야 할 텐데 예. 그런 것도 전라북도나 전주시도 뭐 노력. 해서 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1: 플랫폼이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연결되긴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까지 클릭 한 번으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전북에서도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유장 고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소득자처럼 처리하면 사용자는 뭐 편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는 임금과 휴게, 휴가 또 산재, 고용보험 등 각종 권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사대보험을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1: 그렇죠. 이제 네. 업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특히 전국 그 적발 사업장이 상당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네. 나타났는데요. 이 3.3%라는 세금의 숫자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름이 무엇으로 신고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가 일을 시키고 또 누가 지휘 감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이것도 지금 이제 신종 어떤 고용 형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업주들이
0: 해마다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1: 그렇죠. 예. 아마 그 보험이라든가 등등 많은 사업장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0: 네.
1: 이것이 노동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1: 다음은 그 전북의 유천 교원 예비 인력이 단 한 명도 네.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이유가 뭡니까?
1: 병가나 경수사 등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유할 때 네. 수업을 대체할 인력이 없다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집 대체 인력 역시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예비 인력이 없는 이유는 좀 이것도 뭐 불안정한 노동 고용 형태 때문에 그런가요?
1: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0: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이 그 대체 인력이 뭐 빈 때 해야 이게 아동 유치원도 아동들도 좋고 교사들도 좀 그런 어떤 그게 보장이 돼야
1: 맞습니다.
0: 쉴 수도 있고 아프면 예. 병원도 갈 수 있는데 예.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1: 이해할 수 없는
0: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1: 이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 없다는 듯한 고용 구조 정말 네. 이제는 바뀌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제대로 쉬어야 네. 아이들도 제대로 돌볼 수 있고 또 노동자의 휴식은 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지키는 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네. 파견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된 또 114명이 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고 또
1: 그러니까 그러는데. 방금 정규직 한 명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0: 그러니까요. 114명이 네. 사실 이제 풀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면 여유 인력이 좀 있어야 이 파견 이 나갔던
1: 대체를 할 수 있는데
0: 쉬어야 될 텐데. 네,
1: 맞습니다.
0: 아니 뭐 딱 생각해도
1: 이해가 안 가는 거죠.
0: 월차를 월에 한 네. 하나씩만 114명이 네. 써도 114일이 필요하고 네. 114일을 대체하려면 네. 뭐야 저기 몇 명 이상은 진짜 인력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거는 교육청이 정말로 이건 실태 조사를 해서
1: 제대로 된 네. 고용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고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인원을 뽑아라. 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할 정도로 네. 중요한 과제인데도 네.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다음 뉴스도 비슷한 뉴스인데요.
0: 네, 네,
1: 다음
0: 네.
1: 뉴스는 전북 학교 급식실의 조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네.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조리실무사 채용에서 애정인원의 27%가 미달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현장에서 병가를 내는 노동자가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 예, 지금 노조의 주장이고 또 네. 높은 노동 강도와 또 열악한 환경, 낮은 임금,
0: 네.
1: 또 방학 중 비근무 등 이런 조건들이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0: 작년엔가 뭐 학교 급식법이 네. 통과돼가지고
1: 네,
0: 적정한
1: 통과됐죠.
0: 뭐 인원 확보? 급식원을 네. 확보해야 된다는 법률적 기준은 만들어졌는데 네. 정작
1: 네. 법 따로 실지 따로
0: 뽑아도 네. 정말 열악한 것 때문에
1: 다 뽑도 못 오고 있습니다.
0: 다 뽑지도 못하고 있는 네. 이런 현실인 거네요.
1: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더 큰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리실 인력난은 단순히 노동자 몇 명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아이들의 급식과 학교 안전 그리고 교육의 질과 직결돼 있다는 네. 문제 교육청에서 좀 인식을 하고 제로된 인력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요양보서도 비슷한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1: 네, 요양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0: 요양보서 1인당 몇 명의 네. 어떤 적정 인원은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
1: 실제로는 막상 작동이 안 돼. 네,
0: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막. 네. 한다는 게 특히나 이제 이 여성 노동자들 중년의 네.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이런 곳이
1: 대부분 중년 네. 경비는 남성,
0: 네.
1: 요양보사는 여성
0: 네,
1: 이렇게
0: 그렇죠.
1: 거의 대표적으로
0: 조리종사원 네. 마찬가지
1: 조리종사 마찬가지지만 네,
0: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질을 좀 개선하고
1: 그렇죠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서
0: 이제 좀 네. 적정하게 네. 이게 참 안 되는 이유가 네. 참.
1: 안타깝습니다.
0: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법을
1: 예. 네. 법을 만들어도
0: 학교 급식법을 뭐, 네. 만들었어도 안 되는 거는 진짜 네. 이거는 지금 문제가 일자리
1: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0: 예.
1: 것 같아요.
0: 본질적인 거에 대한 접근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예.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우리 지역에서 함께 땀 흘리고 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0: 빠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1: 예, 그럼요. 그 김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가족 장례식장이 가겠다는 연차마저 거절당하고 또 여권까지 빼앗기며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견디다 못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표적 해고였고
0: 네.
1: 또 한국인 또 이 동료 조합원들이 이를 계속 고용과 또 사업장 병률 요감이 40일째 넘게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공장 입원 여전히 높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네. 프리에시안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이 네,
1: 많이 지금 다루어져
0: 있어요. 다루어진 문제인데, 네. 야 여권까지 이게 사실 좀 기업이 좀 규모가 네. 있고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1: 그렇죠.
0: 진짜로 가족의 장례까지도 보장하지 않는 이런 전근대적인 어떤 노동 행태인데
1: 너무 근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이 뭐 다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읍시에서는 필리핀 계절 노동자 59명의 여권을 4개월 넘게 네, 보관하다가 네. 적발이 됐거든요. 이건 뭐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좀 사실은 네. 이탈을 막으려고.
0: 그러니까요. 이탈 네. 막으려고
1: 갖고, 네, 갖고 있는 건
0: 그렇게
1: 누가
0: 막, 네, 네,
1: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0: 참.
1: 여권이 인지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1: 이것도, 이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네. 생각하고 또 무지에서도 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계절 노동자 남매의 임금을 떼먹고
0: 네.
1: 재판에 넘겨진 농업법인이 올해 또 계절 노동자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좀 이게 황당한데요.
0: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지자체가 그런 거를 원래는 출국 전에 다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뭐 이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지원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그 오히려
1: 보조 역할을 네, 하고 있으니
0: 그 농장주한테 다시 네. 계절 노동자를 배정하니 네. 이런 것들이 네. 네. 참 관행이 고쳐지지 그렇죠. 않는 것 같습니다.
1: 노동부는 체불을 확인하고도 지자체에 알릴 일도 없었고 군청을 몰랐다고 고개를 저었고 그 부실한 공조의 틈새에서 업주는 웃고 네. 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 그리고 또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무려 1548억 원에 이른다고. 작년 네. 대비 43%나 껑충되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일손이 부족하다며 앞다투어 지금 뭐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올 때는 언제고 또 막상 오고 나면 여권부터 뺏고 밥줄부터 죄는 정말 일할 사람을 필요하지만 사람 대우는 하기 싫다는 네. 이 비정한 이중성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의 민낯이 아닌가 이게 참 아쉽습니다.
0: 너무. 네 매월 지금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하고 네. 있는데
1: 그만큼 우리 그 나라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0: 그만큼 많이 이제 이제 네. 와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급격하게 숫자가 늘고 막 그러면서 네. 사실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지원이나 이런 게
1: 시스템이 좀 불비하기 때문에 네.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불렀으면 네. 네. 저는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권을 지고 또 임금을 주었자는 사회 이것은 정말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에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런 일이 반복되지 네. 않으려면 어쨌든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와 시스템적인 해결이 네. 딱 돼야 될 텐데
1: 생각합니다.
0: 그런 좋은 소식 무주군의 뭐 네. 계절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았다더라 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일강에 이제 해고된 어떤 외국인들이 복직했다더라 이런 소식도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좀 많이 전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네. 생깁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뉴스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기 좋은 사회인가?
0: 네.
1: 노동자가 불안하면 가정도 불안하고 또 현장이 불안하면 시민의 일상도 저는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일상은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노동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불안정한 현실을 안정된 미래로 네. 만들었으면 하는 우리 센터장님의 이 마음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0: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해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올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노형정 전책국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제가 이름을 자꾸 좀 약간 틀리는데,
1: 피곤하신 것 같아요.
0: 노현정
1: 네,
0: 정책국장님.
1: 반갑습니다.
0: 올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 네.
0: 어떻게 올해 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나요?
1: 혹시 감정노동자 조례가
0: 네.
1: 지역에 만들어지게 된그 시작점을 혹시 알고 계시죠?
0: 우리 지역의 감정노동자, LGU 플러스의
1: 네,
0: 홍수연 양의
1: 맞습니다.
0: 이제 괴롭힘 사건 때문에,
1: 네, 그렇죠. 그게 2016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던 기억이
0: 네.
1: 나는데요. 특성화구에서 현장 실습하다가 어쨌든 그게 뭐 영화로도 다음 소유라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전주나 전라북도에서 이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조례를 만들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공공 부분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탁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도 초반, 2019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이제 지자체가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전라북도는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까지 감정노동을 보호하겠다. 라는 어떤 범주를 굉장히 크게 설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만 만들어지고 뭔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올해 이제 도에서 지금 조금 더 감정노동과 관련한 조사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받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직군들을 많이 탐색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다양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사실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예산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이제 선행 연구 중에도 24년도에 대전 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이 공동주택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이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모든 직군을 다 했어요. 주택관리사부터 시설관리 노동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까지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일하면서 업무의 수행의 과정 속에서 또 입주민의 응대 과정 속에서 이 감정노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역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좀 유의미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관리 노동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동자, 경비 노동자,
1: 네, 보통
0: 뭐 이렇게.
1: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0: 네.
1: 일반 관리 노동자를 그 이제 주택 관리사하고 시설 관리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청소 경비 노동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0: 청소, 경비, 이제 시설 관리 노동자. 이런 분들 뭐몇 분이나 혹시 실태조사에 참여하셨습니까?
1: 일단 뭐 예산상 2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아파트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지역의 통계를 주택 총조사를 보면 어쨌든 공동주택의 비중이 전북 지역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전국 대비 3.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14개 시군 중에 전주, 군산, 익산에 어쨌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이제 설문과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했고 또 이제 전주시 비정규센터뿐만 아니라 익산시 또는 군산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상생 협약을 해온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하기 어렵다 하는 아파트들은 좀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이제 주로는 이제 우리가 노동 실태조사는 주로 많이 하는데, 감정 노동에 대한 이렇게 조사를 이번에 특별히 좀더 강조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조건과 감정노동의 그러니까 별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동 조건을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경비직과 시설관리직의 어떤 업무 범위, 또 네. 휴게시설의 사용이나 휴게시설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사실 이제 경비 같은 경우는 2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건강 상태나 수면의 질이나 어떤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나 각자의 수준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을 했고요. 또 이제 감정 노동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입주민이나 동료 관계에서의 감정 노동의 수행의 경험이나 노출의 빈도나 또 보호제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 뭐 이 네. 정도를 해서 한 개수를 세보니까 100개 문항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0: 상당히 많은 문항을 조사하셨네요.
1: 네,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0: 그 어쨌든 이제 입주민과의 뉴스 이슈 브리핑에서도 이제 잠깐 네.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관리 노동자를 사실 이제 주요한 또 감정 노동자를 분류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태 이번에 조사 내용으로 네. 혹시 뭐 감정 노동자로서 힘들다는 게 확인이 좀 되었나요? 실태 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1: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네. 결과는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이제 시설 관리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일은 시설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LH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을 고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아파트별로 특성이 다른데 LH는 전반적으로 모든 걸 고쳐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직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고충이었고, 네. 이제 감정노동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네.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의 입주민과의 응대 과정에 있어서 네. 경비 노동자뿐 저는 이제 경비 노동자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설 관리직에서도 굉장히 높은 네. 입주민의 응대 과정에서의 감정노동을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0: 그러니까 시설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1: 그리고 이제 요즘의 아파트들은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굉장히 시설이 좋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시설 관리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0: 좋으면 적어질 것 같은데요.
1: 아니죠.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조금만 반응이 생기면 그거를 관리하러 달려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면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 관리직 그 노동자분은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는데 다른 아파트로 갈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갈 의향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면 자신의 업무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늘어나고 그걸 보수하고 고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대. 네. 왜냐하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빨리 고쳐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옛날 오래된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감정노동의 수준이 경비와 시설이 굉장히 비슷하게 높았고 특히나 일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감정 조절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일부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굉장히 적어요. 전체적으로 한 3.6% 정도 되는데 경비와 시설이 뭐 별 차이 없지만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일정 정도 상담이나 치료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0: 네. 그 뭐 좀 인터뷰 과정에서 네. 뭐 감정 노동에 이런 것도 여전히 있단 말이야라고 있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1: 아니 뭐 다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최근에 전주에서도 입주민이 경비 노동자에게 신발을 벗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 뭐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많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물리적인 폭력의 경험. 그건 설문으로만 네네. 했을 때 두 자릿수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0: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
1: 그렇죠. 그러면. 뭐 밀칙이나 멱살이나 뭐 이런 거. 네네. 그리고 또 뭐
0: 막 심각한 막 전치 다치는 사고는 아니어도
1: 네, 그리고 뭐 비난이나 모함이나 뭐 이런 경우도 거의 20% 정도는 아니지만 15% 이상을 넘어섰고요.
0: 네.
1: 또 괴롭힘 이런 거? 또 이제
0: 네.
1: 부당하게 어떤 요구를 한 거, 요구를 당한 거 이런 네. 것들이 어쨌든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시설직과 경비직에서는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0: 네, 이런 거를 이제 네. 또 예방하기 위해서 수년간 네. 도나 시나 네. 뭐 이런 데서 상생 협약도 하고 네. 노동인권 교육도 이제 저희 시센터도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꽤 오랫동안 해왔죠.
0: 네, 한 3년 정도 지금 네. 됐습니다. 저희 시센터는. 근데 어때요?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뭐 좀 나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런 분위기도 있던데.
1: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이걸 하면서의 느끼는 어떤 자신의 느끼는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의외로 고용 안정이라는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걸 심층 면접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용 안정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임금의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네. 그 공간에서의 안정감. 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아, 이제
0: 고용 안정을 느꼈다는 게
1: 높았어요. 아, 상생 협약을 통해서. 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심층 면접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명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협약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그날 그랬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번만 더 교육을 해달라. 네.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 그 아파트에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0: 아, 네.
1: 어디 센터에서 와가지고 입주민 그 관리 노동자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함부로 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아, 이렇게 네네. 굉장히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높이 사셨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소문이 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좀 분기별로 와가지고 이런 교육들, 특히 이제 입주민 대상으로 교육이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0: 네. 입주민 예. 대상으로가 참 잘 돼야 될 텐데. 네.
1: 그게
0: 왜냐하면
1: 굉장히 어려.
0: 그니까.
1: 어려운데. 네.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입주민 대상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게시설이 어쨌든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네. 점검이 되기도 하고 휴게시설 필요한 어떤 물품들에 대한 요구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경비 노동자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TV에서나 보는 뉴스에서는 봤던 어떤 광경이었는데 직접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을 때 진짜 여기에서 일을 한다고? 여기서 잠을 자고?
0: 그림을 그리면 지하에 어떤 쾌쾌한 뭐 그런 공간입니까?
1: 지하는 아니었고 초소였는데 네. 초소였는데 거의 저희 이제 보통의 초소 굉장히 그죠? 이런 판때기 이게 표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판에 그냥 매트리스 깔고 네. 거기에 잠을 주무시고 거기서 일을 하고 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네.
0: 수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1: 그렇죠. 네. 거기서 잠을 자고 일을 하고 휴게를 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일단 거기는 일단 입주민 대표님으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아파트였어요. 특히나 이제 뭐 추워서 비닐을 치면 비닐을 다 걷어내고 TV를 설치해 놓으면 TV도 틀지 말라고 하고 에어컨을 켜고 가면 요즘 같은 이제 올해 8월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에어컨을 켜놓으면 시원해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 시간을 소요되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켜지는 소리만 그러니까 밖에서 돌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환풍기 소리가.
0: 돌아가면.
1: 그러면 이제 바로
0: 왜 키나 이렇게
1: 네,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0: 아직도 이제 열악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현장에서 상생협약이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네. 어떤 필요성들은 공감을 한다니까.
1: 그렇죠. 매우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셨고.
0: 예, 다행입니다.
1: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 네. 더 많은 아파트에게 네. 갈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면은 네. 이제 네. 현재적 시점에서 제일 우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이 제도 개선을 바라는 그런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됐더라고요. 하나는 입주민의 어떤 강성 입주민들의 자기들의 어떤 피할 권리를 달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네, 네.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당한 민원을 경험했을 때 이거를 어떤 조직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 마지막은 아까 말했던 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좀 강화해달라. 네.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달라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0: 괴롭힘 행위에 대한 A, B, C네요.
1: 그렇죠.
0: 발생하면 네. 즉시 그렇죠. 예, 조치하고 네.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조치를 하고 예.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A, B, C 같은 건데
1: 근데 그런 이제 것들이 안 그거 되고 말고 있는. 이제 저희가 따로 하나 질문을 했던 거는 지자체에 요구하는 정책이 네.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 또한 세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가장 많은 거는 입주민에게 좀 교육을 하든지 네. 조금 더 이런 감정 노동에 대해서 좀 이런 안내 책자를 좀 보급해 달라.
0: 임금 요구보다도 더 높습니까? 네. 그게?
1: 근데 실제 만나면요 임금에 대한 기대가 없으세요.
0: 아 기대는
1: 왜냐하면 네, 네. 이미 이게 위탁 관리 체계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네. 임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네. 이미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기 때문에 임금은
0: 저임금은 감수하되 내가 이 저임금에 이런 입주민의 네. 부담함까지는 그렇죠. 정말 못 감수한다. 뭐 이런 어떤 그렇죠,
1: 그렇죠.
0: 분위기가
1: 그렇죠. 이미 많이들 포기하신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입주민용 안내 책자. 를 좀 네. 마련해서 보급해 달라. 그리고 좀 우리들의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좀 홍보해 달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생협약을 하잖아요. 근데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게 연계되잖아요. 네. 근데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네. 이런 조사를 좀 해 달라. 우리의 어떤 노동의 조건이나 휴게 시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휴게 공간은 적절한지에 네.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고 하나는 조금 더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한데 휴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여전히 필요로 하셨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보고서의 내용들을 정책 과제로 하고 다시 이제 좀 보고서로도 내야 되는데
1: 네네.
0: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제 계획은 아닌데요.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알지 못했던 직종, 생활관리원이라는 직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0: 생활관리원이 이제 생기고 많이 생겼죠.
1: 많이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경비원 대신 생활관리원을 뽑아서 주간 근무만 일을 시키고 기본은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어쨌든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맞교대가 정말 필요하냐라고 네, 네. 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실제 만나보니까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굉장히 늘려놓고 쉽게 말하면 그 시간에 임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 임금도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생활관련이라고 하는 어떤 직종이 지금 막 보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정말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전주나 전북의 조례가 개정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조례의 어떤 개정된 내용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이제 뭐 공동주택이 보통 이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포진근로 계약을 사용하게 네. 권고해서 네.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거를 좀 마련해가지고
0: 예를 들면 뭐 쪼개기 계약을 하면 그렇죠. 안 된다 뭐 이런
1: 제가 만난 시설 노동자 중에는 29일 계약을 하신 분도 있어요.
0: 아, 왜 29일 계약?
1: 해고시키려고요. 아. 다른 분들과 함께 해고시키려고 아. 기간을 네. 맞추다 보니까 네. 한 달이 뭐 6개월이 안 돼서 29일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지금 휴게 공간이 옛날 아파트는 지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그렇죠.
1: 이건 정말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까? 이건 정말 좀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아파트 공간에 어떤 터가 있다고 하면 조금 어떤 시설을 신축은 아니더라도 좀 지상으로 네. 올려서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0: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뭐 가장 이번 조사에서 그, 뭐 토론회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1: 토론회는 저희가 28일 10월 28일 네. 전북 그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0: 이번 달 28일
1: 그렇죠. 예. 네. 그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0: 그때는 더 이제 자세한 내용 정리된 네네. 내용을 또 들을
1: 네,
0: 수 있게
1: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조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한 두 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꼭 다시 와서 한번 교육을 해달라. 네. 우리가 좀 살게 해달라. 막 이런 약간
0: 아, 그 어느 아파트입니까? 자랑 좀 해볼게요.
1: 아파트 기억이 안 나.
0: 아 그래요?
1: 이름이 자, 기억이 안
0: 아파트,
1: 나요. 네.
0: 좋은 아파트라고. 아주 네.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자랑 한번
1: 해주고 좋은데.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20년을 시설관리 일을 했는데 네. 자신이 이 일을 한다고 가족 빼고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0: 아, 왜요? 네, 뭐 약간
1: 그렇죠. 대외적으로 네,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자존감, 네. 자존심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바라보는 사회가 네.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족 이외에는 20년을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몇 달만 있어 정년신데도 불구하고 네. 이 일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씁쓸했고 안타까웠어요.
0: 네.
1: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0: 네. 입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일에 대한 이제 정말로 필요한 일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네.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보고서 작성 중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동주택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러 모두가 자는 밤에 우방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 방만에다 걸핏 탑에 주먹 따짐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갈아달라 밭김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신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이?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나는 행복이
0: 앞서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자로서의 고충과 노동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적 노무사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법과 제도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진행할 문세아 노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법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세아 노무사입니다.
0: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3: 네, 꽤 많이 있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동 실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3: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비슷한 상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당한 요구가 있다든지 괴롭힘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막 두 자릿수 이상씩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뭐 CCTV 화면을 보고 뭐 감시를 하는 것 같다. 자리 비울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업무 감시 사례도 있었고요. 휴게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일 경우 그리고 휴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고충도 있었고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하는 즉 해고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 갱신할 때 근무평가 제도를 도입을 갑자기 했는데 좀 이게 부당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냥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든지 뭐 실업급여, 4대 보험 이런 관련된 문의들도 있었습니다.
0: 모든 웬만한 상담들은 다 있는 상황이네요.
3: 네. 네.
0: 그 이제 주제가 이렇게 관리 노동자의 상담해 오는 주제가 다양한데 뭐 어떤 또 이제 요약해서 그 뭐죠?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 보면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3: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많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괴롭힘 부분 그리고 뭐 입주민에 의한 괴롭힘일 수도 있고 네. 뭐 관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의한 뭐 관리 소장이라든지 이럴 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괴롭힘 부분 그리고 뭐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관련된 문제 초과 근무 수당을 뭐 덜 받는 것 같다. 뭐 휴게 시간에 일하는데 그걸 수당을 더 안 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뭐 고용 안정 문제 그런 근로 계약 문제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뭐 이제 뭐 임금이나 이런 거 최저임금 위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죠 거의.
3: 최저임금을 네.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근로 시간 최저임금이 미만이다 이렇게 딱.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 같은데 안 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미달이
0: 휴게 시간이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휴게 시간이 아까 늘어난다고 했는데 휴게 시간이 늘어났는데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서
3: 네.
0: 발생하는
3: 그런 최저임금 미달 네.
0: 그런 최저임금 미달이 많을 것 같네요.
3: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앞서 전제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동 현실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겪는 이런저런 노동 문제 중에 정말 이거는 진짜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담 네. 중에 혹시 예.
3: 상담 중에서는 이제 쪼개기 계약이 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고용 안정이랑 임금 이런 게 사실 생활이랑 제일 직결이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3: 임금은 어쨌든 최저임금은 받으니까 네. 그럼 그다음에는 이제 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이렇게 아주 초단기 계약으로 하면은 이후에 내가 계속 이렇게 생계를 돈을 벌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아니 일하는 사람도 불안하지만 사실 3개월만 사용하고 해고하면 아파트로서도 정말 이건 손해일 것 같은데.
3: 네, 왜냐하면 계속 어쨌든 상시적으로 계속 그렇죠. 하는 업무니까 네.
0: 숙련도
3: 결국,
0: 필요하고
3: 맞아요. 숙련도 네. 필요하고 이제 좀 일에 익숙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0: 맞아요.
3: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진짜 1개월만 쓰려고 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닌
0: 그러니까
3: 거죠.
0: 그런데도 왜 네. 이렇게 하는 거야?
3: 그러니까
0: 정말.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현장의 요구이긴 하더라고요. 쪼개기 계약. 근데 갈수록 쪼개기 계약이 많아져요. 지금. 옛날에 3개월 없었는데 이제 3개월까지. 이 법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행법에는?
3: 그러니까요. 법으로는 이제 근로계약을 자유로운 노사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니까 네. 그런 계약서를 들이밀면은 노동자들로서는 좀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일단 서명을 하고 나면은 그거는 너무 유효해지는.
0: 아니 그러니까 아예 상시적으로 네. 이게 필요한 일이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수습이 필요하면 수습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3: 맞아요.
0: 이제 더 막 이렇게 연장해서 막 몇 개월씩 연장하는 걸 아예 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냐는 거죠.
3: 그런 게 있으면은 좋겠어요. 정말.
0: 그러니까 네. 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법률가 사이에서 이런 네. 거를 법적으로 좀 규제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을 것도 같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3: 뭐 법원에서는 네. 뭐 판례

0: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이다. 네. 3개월 계약으로만 네. 끝난 게 아니라.
1: 근데 이제 그것도 거죠. 만약에 자르면은 본인이 이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만이 유효하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네. 판정이 또 나야 그러니까. 되니까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거인 것 같아요.
0: 네. 이런 쪼개기 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악용하는 약간 네. 그런 빈틈을 노려서 이렇게 해고를 네. 좀 쉽게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뭔가 네. 법적으로 뭔가 좀 네. 보호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저도 듭니다.
1: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인정된 사례가 뭐 이렇게 많이 이런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0: 네, 최근에도? 이런 다툼이 되게 많이 있고 네. 저도 한 건을 같이 하고 있고요.
1: 아, 지금요?
0: 네. 네. 그리고 뭐 법원에서도 뭐 판례에서도 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8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이 있었는데 세 번 갱신 네. 두 번 갱신 계약을 세 번 한 거죠. 네, 그런 경우에도 뭐 근로계약서에 뭐 갱신에 관한 이제 규정 이런 게 없지만 이제 회사 자체가 그런 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고 다른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아파트에서도 다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정해서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아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회사 자체도 계속 계약 반복 체결할 해서 이제 경비원도 그런 갱신기대권이 있을 거라는 거 회사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시한 것도 있고 법원까지 사실 가기 전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도 이런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사건들이 부당하고 갱신기대권 인정된다고 하면서
1: 많다는 거죠.
0: 네,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3개월로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여기 보니까 오늘 사례 보니까 어쨌든 행정법원에서는 8개월 근무했어도 3번의 근로계약이 있어서 이조차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니까. 네.
0: 보통은 정말 네. 기간이 되게 길어야지만 그 전까지는 네, 그렇죠. 인정이 됐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단위가 짧아지니까 기간이 짧아져도 아, 횟수를 보고도 그, 인정이 네.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1: 오히려
0: 들고요.
1: 오히려 3개월 네. 근로계약 한 것이 오히려
0: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이게 만연해지니까 이제 문제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1: 그렇군요.
0: 하고요.
1: 이렇게 만연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 쪼개기 계약을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0: 그러니까 법이랑 제도는 언제나 네. 현실을 보다 늦잖아요. 이제 상사 사후적인 네. 방안에 네. 좀 치중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좀 공감 요새 좀 부쩍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민중가요 노래 제목 중에 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아,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단결한 노동자는 네. 패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랑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은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네, 네. 동료들이랑 좀 머리를 함께 맞대고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같이 행동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쪼개기 계약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게 예를 들어 뭐 노동청에 뭔가 제기를 하거나 네. 쪼개기 계약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네. 그럴 때도 혼자서 증거를 모으거나 이런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이 하면은 사실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항상 좀 일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처럼 네, 네, 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네. 두드려주면 저희도 더 또 좋은 방안을 소개해 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1: 역시나 진리는 함께 해야 하는 길에
0: 맞습니다.
1: 있다.
0: 같이 뭐 이런... 해야 합니다. 네, 물어보고 그러니까. 같이 하고요. 행동하고요. 네.
1: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또 더 많이 현장의 목소리가 나야만이 또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하는 거니까 혼자서 구제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럿이 같이 이제 하는 것이 역시 진리이긴 한데 그게 참 어려워요.
0: 네.
1: 그게 참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당해고 사례, 쪼개기 계약 사례도 있지만은 이제 뭐 앞서 살펴봤지만 감정 노동자로서 이제 갑질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담도 있나요?
0: 네, 저도 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이제 구성원으로부터 이제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네.

0: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뭐 입주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좀더 권력이
1: 그렇죠.
0: 강한 입주민들이잖아요.
1: 권력이 강하죠.
0: 그래서 더 이제 노동자들한테 고강도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그런 상담도 있고, 예, 다양한 고충이 이제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게는 직면에 있는 것 같은데, 감정노동으로 괴로움을 겪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0: 이것도 너무 법과 제도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법과 제도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제 먼저 뭐할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들, 뭐 입주민들도 고객에 해당하죠. 그래서 입주민들을 응대하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이 고객의 뭐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건강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장애가 발생을 할것 같은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회사한테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한테 필요한 조치에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요, 뭐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거나 전환을 시킨다든지 휴게 시간을 좀더 부여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이제 폭언 이런 폭행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나 상담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고소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를 할때 필요한 지원을 회사가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가 해야 되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제 노동자가 회사에 이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후 조치들 요청을 할수 있고, 만약에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그런 걸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이제 과태료나 벌금 이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1: 일단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대처는 이러는 거군요. 일단은 대응하지 말고 알려서 보호를 요구하라.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입주민이 이제 갑질을 딱 하는데 막 맞대응하지 말고
0: 그쵸, 네.
1: 이제 그 관리사무소나 이제 회사에 즉각적인 어떤 뭐그 알리고 이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것이 일단
0: 네.
1: 있고 나서 그 이제 차후 조치들을 이제 또
0: 네.
1: 취하라는 거고.
0: 제가 보기에는 더 약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응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예방이 아니라 미리 발생하면 얘기해라. 약간 이런 사실 진짜 사후 조치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리고 건강 장애가 발생을 하면 말해라 이런 거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건또 어떻게 증명을 할
1: 그니까,
0: 건지 이런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맞대응을 했을 때 이제 오히려 상대로부터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입주민이나 이런 상대로부터 오히려 제가 뭐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 어쨌든 뭐 그래도 맞대응보다는 정말 빨리. 알리고 피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0: 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쪼개기 계약처럼 좀 뭔가 법이랑 제도로 같이 하기 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법과 제도에 의한 방안도 써야죠. 하지만 그거를 같이 뭔가 힘을 합쳐서 하면은 이런 것도 또 입증을 하거나 할때 서로가 또 서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단결한 노동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거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본사에 또 이제 알려서
0: 네.
1: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0: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때 보통은 회사에 이제 근로자들이 1위 또는 네. 이제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네. 이런데 지금은 이분들은 이제 고객 그러니까 네, 입주민이나 네. 입주자 대표 그렇죠, 회의로부터의 이제 네. 부당한 요구나 괴롭힘이 있을 때는 또 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느냐는 네. 또 고민의 여지가 생기니까요.
1: 네,
0: 그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렇습니까?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 너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뭐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1: 그래요. 네. 단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결 열심히 하면 되죠.
0: 단결을 하고 손잡고. 하면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런 쪼개기 계약이나 감정 노동 같은 부분들을 좀 위주로 살펴봤는데 네. 이런 이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공동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그런 노동자분들의 노동에 기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다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만큼 그 서로의 노동을 살피는 게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저희의 이제 뭐 일상이나 안전이랑도 직결되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우리의 문제처럼 다 생각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어려운 사실 법과 제도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사례들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면 전주 시민의 10명 중에 7명은 입주민이 됩니다. 일터에서나 삼터에서나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10월 5일입니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10월 7일이네요. 아유, 이제는 완전 가을이네요. 이렇게 날이 춥지만, 가을은 또 가을 나름대로 멋지게 놀 수 있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놀자.

네, 박남정, 널 그리며 듣고 왔습니다. 10월 5일, 아, 7일, 수요일.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데, 9월 말하고 10월 초는 너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리에 거의 이제 반팔이 사라져간 것 같아요. 한낮에, 젊은, 에너지 넘치는 분들은 반팔을 몇 분 입고 다니시는데, 아유, 저는 이제는 긴팔 입고 뭐 가디건 같은 거 걸치고 좀 많이 다니거든요. 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새벽은 춥습니다. 아, 이렇게 가을이 순식간에 다가올지를 몰랐네요. 보통 계절에 하면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작게 해야 하는데 이게 갑자기 툭툭툭 오니까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소방차입니다. 하얀 바람.

소방차 하얀 바람 듣고 왔습니다. 한때 처음에 들었던 박남정 그리고 뭐 소방차 댄스 붐을 일으켰던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댄스 가수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여자 가수는 이제 김한선 있었고 박남정은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는 별명을 질 정도로 했었고 소방차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죄송합니다 했던 뭐 독특하게 세 명이 군무를 추기도 하고 했던 그룹이었죠. 최민수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

네, 최민수, 의미 없는 시간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맑고 좋은 것참 좋은데, 비가 좀 왔으면 합니다. 월요일 방송에도 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전주 외곽 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이제, 대하저수지, 뭐 동상저수지, 그리고 저쪽 그, 어디죠? 갑자기 붕어섬 있는데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뱉었다 그죠? 너무 말랐더라고요. 지금 뭐 가수 비가 많이 너무 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적당히 이쁘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합니다. 권하드립니다. 계절이 가기 전에.

동물원 변해간에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하고 10월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렇더라고요. 10월이면 올해에 25%만 남은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사분기. 9월 말일까지는 그렇게 올해가 좀 많이 남다 생각했는데 10월 되면 거의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고 올해가 다갈것 같은 약간 급박한 마음이 조금씩 드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그런데 뭐 날씨가 참 우습다고 봐야죠. 선풍기를 청소에 집어넣은 지 며칠 안 지났는데 오 올해가 벌써 가네.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빨리 가요. 아유, 하루는 이렇게 안 가는데. 퇴근 시간은 이렇게 안 오는데, 이렇게 1년은 빨리 가는지. 누가 그래야겠잖아요. 시간은 나이에 비례해서 느낌이 다르게 간다고 보는데, 제가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 10월 하고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러고 나면 이제 11월, 12월. 참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로 재밌게 지내야 할 텐데. 오늘은 놀잔데 오늘 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정말 질투나요. 유승범입니다. 질투.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에프티 아일랜드 처음 그날처럼 듣고 왔습니다. 원래는 박용화였었죠. 근데 이용기 가수도 에프티 아일랜드 리드 보컬 목소리가 진문 같아요. 어떤 노래를 자기 식으로 소화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아모르 파티도 너무나 자기 식으로 소개를 잘했던. 외모에 비해서 아 외모 때문에 가려졌다고 해야 하나요? 밴드 가수가 너무 잘생겼어. 아, 조용한 노래 세곡좀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조동희 행복한 사람, 김푸름 길 헤는 밤, 김필선 봄날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조동희 행복한 사람 김푸름 길 헤는 밤 김필선 봄날까지 세곡 듣고 왔습니다. 조동희 씨는 이 집안이 뭐 완벽한 음악 집안이죠. 노래 마찬가지. 너무 기운을 좀 떨어졌나요? 체리시 H 바우다운 Kiss of Life, Sweet.
1: You have

0: sweat.
1: 체리시에이치 바우다운 베이비 몬스터와 함께 왔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 스웨트 듣고 왔습니다. 아, 10월 7일 수요일. 제가 처음에 10월 5일로 말해서 날짜를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한 번 더 신경이 쓰이게 되네요. 이제 점점 올해 2026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해야죠. 아직 뭐 많은 날이 남았지만, 그리고 뭐 정말 많은 날이 남았죠. 올해가 가기까지는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도 좀 정리를 하면서 가는 시기이지 않을까.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요. 열매도 그렇고 곡식들도 그렇고 이제 걷어들인 시기고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디와 보라가 같이 했네요. 마침표.

우디 보라 맞춤표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보라죠. 에. 오늘은 놀자 10월 7일 수요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정말 날이 아침 저녁으로 너무 일교차가 심하다는 얘기가 딱 지금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프면 못 놉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 굿굿굿 굿바이 화사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 이 영어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의 우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제가 첫 번째 방송한 걸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제 목소리가 방송이 된다니. 근데 실수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 앞으로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왔어요. 날이 시원해지니까 밖에 막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피크닉도 가고 이런저런 축제들도 구경을 가고 싶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사계절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고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계절마다 그 계절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또그 계절에만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봄 하면 새로운 시작? 아니면 설레임? 따뜻함 등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 봄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3월은 저에게 의미가 있는 달이에요. 특별히 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요번 생일은 조금 더 특별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아기 강아지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사람 손도 안 타고 쳐다만 봐도 애가 막 물려고 하고 경계가 너무 심했는데 저희 집에 와서는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요. 엄청 애교도 많아지고 아주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집에는 원래 아기 고양이도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 고양이랑도 부대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습과 너무 달라져서 아주 뿌듯해요. 여러분은 봄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올해 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봄이 오면 꼭 챙겨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는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설레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K-Will의 러브 블라썸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나요? 케이윌의 러브블러썸 어떠세요? 저는 이 노래가 봄의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꽃과 사랑 이야기까지 봄의 감성을 모두 담아둔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설레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또 제가 옛날에 인피니트를 좋아했었어요. 이 뮤직비디오에는 인피니트 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듣는 걸더 좋아해요. 시스타 다솜 언니랑 같이 나오는데 진짜 귀여워요, 둘이. 사실 저는 아직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 없던 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귄다면 벚꽃축제를 가서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걷고 싶네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걸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꽃구경은 꼭갈 거예요. 언젠가 올제 생일엔 남자친구와 함께 꽃구경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또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죠? 버스커버스커 1집에 들어있는 벚꽃 엔딩입니다. 저는 이 앨범이 너무 좋아서 LP까지 샀었어요. 그런데 벚꽃 엔딩은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앨범에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봄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처음이라는 단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노래 제목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 추억에 잠겨 이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마냥 설레는 노래는 아니죠? 그래도 저는 봄이 오면 이 앨범 전체를 돌려가면서 들어요. 가사는 슬프지만 이 노래도 굉장히 아끼는 노래입니다. 다음으로 여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모든 계절이 좋다고 했지만 제가 준비한 원고를 보니 저는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름 하면 햇빛도 따뜻하고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물놀이도 하러 가고 에어컨을 틀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여름 밤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능수화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도 여름이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주황색 꽃말이에요. 이 꽃은 예쁘긴 한데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소아라는 궁녀가 있었는데 임금님을 오매불망 기다렸대요. 그리워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내일이라도 임금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담장 밑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그리고 그 담장을 따라 자라난 꽃이 바로 이 꽃, 능소아랍니다. 이 꽃의 꽃말은 명예, 영광, 자존심, 기다림, 그리움입니다. 이 꽃의 한자 뜻은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이 꽃을 많이 봤어요. 이 꽃 덕분에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이면 못해도 한번 이상은 바다를 꼭 보러 가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 정말 듣기 좋은 노래 하나 추천드릴게요. NCT 위시의 셀프입니다.

0: 오케이.
1: NCT의 Surf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어떠세요? 이 노래 어떠세요? 여름에 바닷가에서 듣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 실제로 바다에 가면 이 노래를 꼭꼭 튕겨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제가 여름에 자주 듣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인피니트 내꺼하자 앨범 아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인피니트 성규의 솔로곡이에요.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데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모두가 이 노래를 알면 좋겠습니다. 성규의 비코즈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 노래 어떠세요? 여름에 듣기 정말 좋지 않나요? 이 노래가 나온 게 2011년인데 전 지금까지도 여름만 되면 듣고 있어요. 또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드라마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여름이 되면 항상 돌려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방영한 드라마인데 아직까지도 매년 여름이 되면 돌려보고 있어요. 올해도 봤어요. 구미호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고 귀엽습니다. 이 드라마의 OST로 이선희님의 여우비라는 노래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다른 노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샤랄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정말 미나 언니만 소화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미나 언니가 직접 부르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좋아요. 신미나의 샤랄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미나 언니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까지도 언니가 제 추금이에요. 이 드라마 대웅이랑 미호의 사랑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미나 언니가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은 한번 봐보세요. 이런 드라마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거든요. 또 다음 드라마는 커피 프린스 1호점입니다. 이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그 여름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하는데요. 의도치 않게 남장을 하게 된 은찬이랑 한결이의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근데 한결이랑 은찬이가 진짜 박 터지게 싸우니까, 그래도 재밌어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여기에 한유주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분도 제 추금이에요. 제 나이가 지금 27살인데, 전이 정도 되면 제가 그 언니처럼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이 넘으면 그런 모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커피 프린스 1호점 OST 중 하나인 더 멜로디의 폴리라는 곡입니다. 여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길을 걸으면 커피 프린스 1호점 세계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고 좋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이런 통통 튀는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장마잖아요. 저는 비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빗소리를 들으며 잠에 드는 것도 좋고, 비를 맞으며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 항상 장화를 신고 우산을 챙겨 나가서 거리를 걷곤 합니다. 비 맞으면서 걸을 때 듣기 좋은 노래 몇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정말 상큼하고 좋아요. 헤이의 주땜무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걸어가면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입니다.

여름 노래 추천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을 말고 겨울을 먼저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연말은 저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서 슬픈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나 감정들을 사랑합니다. 길거리 붕어빵이나 겨울의 냄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도요. 순대도요. 그리고 저는 겨울만 되면 방어에 소주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펑펑 내리는 눈도 좋고요. 겨울이 되기 한참 전부터 겨울 노래를 들으면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노래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LP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아마 이게 유전인가 봐요. 저희 어머니도 모으셨거든요. 겨울에는 핫초코를 한잔 마시며 그 LP를 듣는 게 저의 낙입니다.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겨울 냄새가 많이 나는 노래예요. 빨리 겨울이 와서 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네요. 또 겨울이 되면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돌려보는데요. 삼순이 언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커플의 미래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둘이 평생 싸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드라마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겨울에 이걸 보냐면 아무래도 첫 장면이 그 크리스마스쯤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 드라마 OST인 클래식화의 She is인데요.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온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는 말 아시죠? 저는 이 문장을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말 같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요. 수많은 우연들이 반복돼 지금의 제가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천고마비라는 말 아시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저는 말이 된것 같아요. 가을엔 제가 입맛이 많이 돌아요. 추석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벌써 4kg가 쪘습니다. 다시 또 빼야 돼요. 요즘에 자꾸 식욕이 돋네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랑 대하철이라길래 바다를 보면서 대하구이를 먹을 수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제철 음식은 꼭꼭 챙겨 먹자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 이 LP도 가지고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추가 버전까지 LP엔 들어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들려드릴게요.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제 완전한 가을 날씨잖아요. 밤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는 거 어떠실까요? 가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진하게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7살의 가을을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며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는 Way Before Us의 Seasons라는 곡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지금 이 시기에 자주 듣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괜히 센치해지는 가을. 환절기에 듣기 딱 좋은 노래입니다. 다음 방송까지 남은 한달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눈 스치고 가기만 해도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있다. 손끝만 스치고 지나도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10월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달이다. 가을 햇살처럼 다정하고 가을바람처럼 서늘한 눈빛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 차 한 잔 나누고 싶은 10월이다. 나태주 시인의 시로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테라스 여울 윤인순입니다. 요즘은 옷차림에 정답은 없죠. 그런데도 우린 가끔 남의 옷차림을 먼저 보게 됩니다. 아직도 반팔을 입었네. 벌써 재킷을 입었네. 그러다 정작 내 옷을 입을 때도 남을 의식하게 되죠. 반팔을 입어도 되나? 이건 너무 계절을 앞서가는 건가?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 여름이고 누군가에겐 벌써 가을입니다. 옷은 계절이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입는 거니까요. 옷차림은 대담해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이면 문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을날 오후 테라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바로 이 순간에 말이죠. 돌아보면 우리 삶을 채워온 것은 커다란 성공이나 거창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가만히 어깨를 토닥여주던 다정한 손길, 아무 말 없이 내 얘기를 들어주던 스스럼 없는 눈빛, 그리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내 곁을 지켜주던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였죠. 나뭇잎이 저울로 붉어질 수 없듯 우리 삶도 누군가가 나누어준 따스한 온기와 사랑 덕분에 이렇게 고운 색으로 익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이토록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두 내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인연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을과 함께 가는 10월의 첫 길목. 오늘만큼은 내 가슴 속에 등불처럼 켜져 있는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고백해 봅니다. 내 삶에 와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절이 주는 선물 같은 감사의 온기를 가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채널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정다운 테라스 진행자 여울 윤인순입니다. 오늘의 첫 마음을 열어줄 첫 번째 곡은 뉴에이지 피아노의 거장 조지 위스턴의 피아노 연주곡 Thanksgiving입니다. 감사라는 곡 이름처럼 깊어가는 가을날 나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준 고마운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맑고 아늑한 피아노 선율이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연주그룹 시크릿 가든의 연주곡입니다. 가슴을 가만히 두드리는 아련한 바이올린 선율이 가을 테라스의 낭만을 깊게
더해줍니다. 연주곡 들어보시죠.

두 연주곡 이어서 들어보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조지 윈스턴의 Thanksgiving은 그의 명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제목 그대로 가을 들녘의 풍성한 결실과 내 삶을 다정하게 채워준 고마운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맑은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에 담아낸 명곡입니다. 이어진 시크릿 가든의 Song from a Secret Garden은 가슴을 쓸어내리듯 아련하게 울리는 바이올린 선율이 깊어가는 10월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층 더 기분 좋은 여운을 남겨줬습니다. 연주곡이 전해준 깊은 감사의 여운에 이어 이번에는 10월의 테라스를 보다 환하고 따뜻하게 물들여줄 다정한 팝송과 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1970년대를 매료시킨 남매 듀오 카펜터스의 대표곡인 Close to You. 당신이 태어난 날 천사들이 모여 꿈을 완성했다는 동화 같은 가사처럼 내 삶에 다가와준 고마운 존재를 향한 다정한 고백이 담겨 있죠. 카렌 카펜터의 포근한 음색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프랑스 샹송의 거장 조 다생의 대표곡 오 샹젤리제입니다. 거리를 거닐다 만난 인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듯 10월의 오후를 경쾌하고 따스하게 밝혀주는 선물 같은 곡입니다.

카펜터스의 클로즈 투요와 조 다승이 부른 오 샹젤리제 두 곡 연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클로즈 투요는 1970년대 팝의 거장 버트 바카락이 작곡하고 남매 듀오 카펜터스가 불러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아날로그 팝의 명곡이죠. 당신이 태어난 날 천사들이 모여 당신의 머릿결에 달빛을 담아냈다는 동화 같은 가사처럼 내 삶에 다가와준 고마운 존재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이 그대로 느껴지는 곡입니다. 카렌 카펜터 특유의 맑고 포근한 중저음 보컬이 가을 햇살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따지막히 다독여 주었기를 바랍니다. 카펜터스는 오빠 리처드 카펜터와 여동생 카렌 카펜터로 구성된 미국 출신의 남매 듀오입니다. 완벽한 음악적 파트너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뒤에는 안타까운 비극도 함께했습니다. 완벽주의와 중압감으로 쉴 틈 없는 투어 일정과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 속에서 카렌 카펜터는 외모와 체중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식증이라는 질환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카렌은 오랜 시간 거식증으로 투병했습니다. 결국 카렌은 1983년 만 32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거식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카렌이 세상을 떠나면서 듀오는 활동을 마감했지만 가을 햇살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는 지금도 가을날 라디오에서 그리고 지친 이들의 마음속에서 변함없이 피어나 세상을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조 다생의 샹젤리제는 들으시는 내내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매력적인 샹송이었죠. 본래 이 곡은 1968년 영국 록밴드의 노래를 프랑스어로 재해석해 조 다생이 부르면서 대히트를 친 곡인데요. 샹젤리제 거리에는 낮이든 밤이든 해가 뜨든 비가 오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며 거리를 거닐다 우연히 만난 낯선 이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 소소하고도 특별한 행복을 노래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도 소중한 이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 비로소 장밋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오늘 들려드린 두 곡이 10월의 테라스를 찾아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큰 기쁨과 안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맑은 연주곡과 따스한 팝, 샹송으로 마음을 채우고 나니 문득 가을바람 속에서 가만히 불러보고 싶은 고마운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이 깊어진 계절의 길목에서 가슴 속에 등불 하나를 밝혀주는 시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흑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봄부터 우짖던 소척새의 울음소리. 먹구름 속에서 쿵쾅대던 천둥. 그리고 간밤의 차가운 서리까지 한 송이 국화꽃이 샛노란 꽃잎을 피워내기에 거쳐야 했던 그 아득한 시간과 시련의 궤적을 덤덤하게 되짚어보게 만드는 시입니다. 시인은 그 수많은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피어난 국화꽃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젊은 날의 격정과 슬픔, 그리움을 다 지나보내고 비로소 세상과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감싸 안을 수 있게 된 삶의 완숙함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리고 내 곁을 따스하게 지켜준 소중한 인연들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거친 풍우와 차가운 서리를 홀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오늘이라는 고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빛나던 날들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겹던 순간까지 함께 해주며 마침내 아름다운 국화꽃처럼 내 삶을 완성해준 내 곁에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함을 전하게 되는 가을의 오후입니다. 시인이 전해준 가슴 시린 그리움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문득 내 곁에 서 있어 준 다정한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 구석이 훈훈해집니다. 서로의 삶에 다다르는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나눠 가진 온기 덕분에 우리는 이 가을을 외롭지 않게 건너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가 남겨준 깊은 여운에 이어 들으실 음악은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고마운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명곡이죠. 바로 You Are My Sunshine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네킹 콜이 부르는 감미로운 명곡 러브입니다. 내 삶에 찾아와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고백을 전하듯 다정한 선율로 연이어 들려드립니다.

정겨운 명곡으로 두 곡 연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You Are My Sunshine은 먹구름이 가득한 날에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당신은 나의 단 하나뿐인 햇살이라는 다정한 가사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힘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네킹콜의 러브는 스펠링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 사랑을 풀어낸 참 낭만적인 재즈 클래식인데요. 네킹콜 특유의 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미로운 스윙 리듬이 가을 테라스를 한층 더 기분 좋게 물들여줬습니다. 내 삶에 태양처럼 맑은 온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인연들에게 전하는 다정한 마음이 오늘 들려드린 두 곡의 선율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막 가슴 속에도 따스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밝혀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다정한 안부를 전해본 이 시간. 이어서 들으실 곡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영수의 연주로 들어보는 등대지기입니다. 깜깜한 밤바다를 묵묵히 밝히는 등대처럼 내 삶을 다정하게 지켜준 소중한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투명하고 아늑한 기타 선율이지요. 이어 들으실 곡은 이 계절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을의 대명사 같은 노래입니다. 김민기가 부르는 가을 편지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주세요 라는 가사처럼 바람이 서늘해지는 가을날 누군가에게 마음 담은 편지 한 장을 띄우고 싶어지게 만드는 담담하고 깊은 울림의 노래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안영수의 클래식 기타 연주 등대지기와 김민기의 가을 편지 두 곡 연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연주는 줄을 튕길 때마다 아련한 여운을 남기는 클래식 기타 특유의 울림이 테라스의 오후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연주였습니다. 이어진 김민기의 가을 편지는 고은 시인의 아름다운 시에 멜로디를 붙인 곡으로 김민기 특유의 담백하고 묵직한 보컬이 가을날 마음 한구석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는데요. 낙엽이 떨어지는 길목에서 내 삶을 채워준 고마운 이들에게 못다한 마음을 편지로 써내려가는 깊은 감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정한 테라스는 내 삶에 와준 소중한 인연들과 그 감사한 마음들을 음악과 시로 짚어보았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눈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선율부터 방금 들으신 가을 편지까지 오늘 함께 나눈 다정한 온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을과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김민기의 가을 편지가 전해준 깊은 울림 뒤에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시 한 편을 올려놓아 봅니다. 류시와 시인의 가을 유서입니다.

가을 유서 류시화. 가을엔 유서를 쓰리라. 낙엽되어버린 내 시장 노트 이외 마지막 눈 감은 새의 흰 눈꺼풀 위에 혼이 빠져나간 곤충의 껍질 위에 한 장의 유서를 쓰리라. 차가운 물고기의 내장과 갑자기 쌀쌀해진 애인의 목소리 위에 하룻밤 새 하얗게 돌아서 버린 양치 식물 위에 나 유서를 쓰리라. 파종된 채 아직 땅 속에 묻혀 있는 몇 개의 둥근 씨앗들과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 바닷개의 고독한 시체 위에 앞니를 걱정하며 한숨 짓는 이마 위에 가을엔 한 장의 유서를 쓰리라. 가장 먼 곳에서 상처처럼 떨어지는 별똥별과 내 허약한 폐에 못을 박듯이 내리는 가을비와 가난한 자가 먹다 남긴 빵 껍질 위에 지켜지지 못한 채 낯선 정류장에 머물러 있는 살아있는 자들과의 약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저마다 그리운 풍경 혹은 그리운 사람을 향해 달려가곤 하죠.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시인 정지용의 아름다운 시에 멜로디를 붙인 명곡 향수입니다. 특히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대표 부부 김소연, 손준호님이 함께 부른 곡입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따뜻한 화음이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차마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을 한층 더 깊고 뭉클하게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채널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린 다정한 테라스를 진행한 여울 윤인순이었습니다. 이 코너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인생에도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온종일 내리던 비가 멎은 다음에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색깔이 아닌 일곱 색깔의 무지개처럼 사노라면 기쁨과 슬픔, 절망과 환희, 그러한 것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럽다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힘든 절망의 순간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더욱 성숙해지고 절망의 순간을 잘 대처하고 나면 삶의 지혜와 보람이 한 움큼 쌓이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절망과 환희도 모두 나의 몫이라면 꼭 끌어안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조성희의 인생은 물레방아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왕소연, 그 여자, 고영준, 눈물 젖은 빵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모현동 부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란 성녀의 무덤을 상징하여 그 유골이나 사리를 모셔둡니다. 이 부도는 군산의 보천사에 있던 것을 이곳 해봉원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연화당 부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낮은 사각 바닥돌 위로 3단을 이루는 팔각 기단을 쌓고 공 모양의 탑몸돌을 올린 후 팔각 지붕돌을 얹은 구조입니다. 기단 중에서 아래 받침돌은 두 겹의 용꽃잎을 둘러새겼으며 그 위로는 가운데 받침돌을 괴기 위한 묵직한 받침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이 받침은 이 부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모습으로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서 각면이 사다리꼴을 이루며 위아래에 용꽃 무늬 등을 새겨 장식하였습니다. 가운데 받침돌은 그에 비해 아주 낮고 이 받침돌은 8잎의 용꽃을 새겼습니다. 이상 문화유산자료 오현동 부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윙크, 천생연분, 황도희, 내 인생, 은상식, 명당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 치료제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탄력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은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민수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민수연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것뿐이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

0: 민수연 씨.
1: 네.
0: 민수연 씨, 지금 이 노래 제목이?
1: 정에 약한 여자.
0: 아, 근데 민수연 씨 그 노래하실 때 보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이렇게 살랑살랑 노래하셨는데 정이 약하게 안 보이던데.
1: 정이 엄청 약해요.
0: 그래요?
1: 네.
0: 아, 카리스마도 있게 보이고 굉장히 또 예쁘게 나오세요, 화면에. 뭐 비결이라도 있어요?
1: 아니요, 제가 이제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예.
1: 정이 약한 여자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0: 아, 정이 많으시구나. 정이 네. 약한 게 아니고.
1: 네, 정이 많으면서 약하죠.
0: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아,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이렇게 동안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뭐 비결 있으세요?
1: 비결은 노래 열심히 하는 거.
0: 아, 노래 열심히 하는 거?
1: 네네네.
0: 저도 오늘부터 노래 열심히 많이 하겠다. 네, 아니, 굉장히 동안이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1: 아이고.
0: 와. 민수연 씨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되었나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네. 뭐 6, 7살부터 노래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신동으로
0: 와.
1: 나왔을 정도로.
0: 아, 그러시군요.
1: 네, 우리 가족이 좀 예술계에 있어가지고.
0: 아, 그쪽에?
1: 그, 아니, 이제 오빠가 그때는 뭐 네. 기타를 치고 나는 또 노래를 하고.
0: 와.
1: 또 뭐 콩쿨 때에 나가서 또 뭐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노트에 거의 노래 제목이
0: 아
1: 막 그렇게 이미자 노래하는 모습 적어놓고 공부보다는
0: 아 예술적으로 많이 발달이
1: 네네
0: 와
1: 노래가 신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2절 가면 저는 그냥 외워서 해요 그때
0: 와
1: 어릴 때도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유리한 게 어릴 때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알아서 지금 네. 그냥 뭐 노래 틀어놓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0: 와,
1: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그쪽이 그냥 탁월한 뇌가 발달이 됐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노래만 나오면 척척척.
1: 네.
0: 네, 지금 노래처럼 나왔으면 사복고 씨는 식은죽, 식은죽 먹기로.
1: 그래서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0: 아, 그러세요? 지금, 아니, 요즘도 행복하시잖아.
1: 아니, 근데 네. 지금 노래가 1절이 나오면 2절은 이 대목이 나오면 네. 아, 흐름이 어떻겠다 이렇게 다 가니까
0: 네.
1: 지금 며칠 하면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0: 아. 지금도 뭐 안 늦으셨잖아요.
1: 아니요, 이제는 많이 늦었죠.
0: 아, 늦었어요?
1: 아니,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활발하게 하니까.
0: 네.
1: 설 자리가 없는 거죠.
0: 그래도 다 그 색깔이 있고 또 묵은 맛이 있잖아요. 예. 네.
1: 좀 끌어 주실래요?
0: 저도 지금 기도를 하는 중인데 누가 끌어주라고 같이 기도 호시하겠네.
1: 아, 그럽시다. 네.
0: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 돼.
1: 그러게요. 네.
0: 누군가가 뭐 네. 백마를 타든가 아니면 뭘 그러면서. 타고 오겠죠.
1: 같이. 네.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와. 네. 지금은 이제 노래 강사로도 지금 계신다면서요.
1: 네네.
0: 네. 아까 지금 준비하시는데도 막 전화가 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으시는가 봐요. 지금 못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네 노래교실이 지금 거의 꽉 차가지고
0: 네.
1: 이제 조금 내려놓고 하려는데 오늘도 지금 세 군데서나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0: 예예. 예.
1: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면 행사를 못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기도. 너무 사양하지 마세요. 저한테 좀 어떻게 한두 개 정도.
1: 그러게요.
0: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수연 씨의 곡 정의 약한 여자 들어보겠습니다.

0: 민수현 씨의 곡 정의 약한 여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민수현 가수는 1980년도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셨고 1990년도 주부가의 열창에도 출연하셨습니다. 노래 강사를 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민수현 씨,
1: 네.
0: 1980년도면 이야 올림픽 하기 전이죠.
1: 네.
0: 88올림픽.
1: 예, 그렇죠.
0: 와, 그때 노래자랑 가셨다는 거는 참 세월이 엄청 지났네요.
1: 그럼요.
0: 와,
1: 그때는
0: 예.
1: 지금은 어디 지금 노래 레슨 받고 노래 계실 노래 배우고 이래서 가지만 그때 노래자랑에 나갈 때는 양동이로 정말 밖에 소리 안 나게 양동이 뒤집어 쓰고 방에서 노래 연습하고 그럴 때였어요.
0: 그래요? 저는 그렇게 연습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어때요? 양동이를 뒤집어 쓰면은 어떤 소리가?
1: 울림이 있고 일단은
0: 예.
1: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0: 아, 울림은 확실할 것 같은데 밖으로 안 나가요?
1: 네. 아니 저는 누구한테 어디 간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걸잘안 하거든요. 내 성격이라 혼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그냥 밖에서 누가 들을까 봐 이게 그 기억이 나요. 양동이 쓰고 제가 노래를 한번 해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0: 와,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그때 어떤 곡 가지고 가신 거예요?
1: 그때 갑자기
0: 트로트 아니면 발라드?
1: 아니요. 정예리 노래인데 정예리
0: 예.
1: 가수가 그때는 좀 이렇게 지금 사람들 몰라요.
0: 아, 저도
1: 근데
0: 지금, 예.
1: 그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 근데
0: 예.
1: 일단 중요한 거는
0: 예.
1: 그날 최초로 칼라 테레비 녹화를 했다는 거. 전국
0: 와,
1: 노래자랑. 예.
0: 칼라 TV
1: 네네네.
0: 엄청나네요.
1: 그렇죠.
0: 어떻게 그것도 그걸 기억하세요?
1: 그거는 알죠.
0: 오,
1: 그거는 노래
0: 이야.
1: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기억이
0: 와,
1: 나죠.
0: 예야.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이쁜 모습을 제대로 국민이 볼수 있었네요. 칼라로 나오니까.
1: 예, 그렇죠. 이제
0: 와,
1: 칼라 테레비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0: 예. 그때 어떻게 뭐 얼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뽀샤시 이렇게 좀 화장 많이 했어요? 칼라 TV 나갔는데.
1: 아니요. 그때 저는 기억이 잘안 나요.
0: 네.
1: 저는 못 봤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앞을 막고
0: 와.
1: 테레비에서 본 사람이 본 아가씨라고 뭐
0: 오.
1: 우리 잘하는 사람이 누군데 막저 작곡가인데 막 이러면서 따라오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0: 와. 그러시구나. 그때만 해도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1: 네.
0: 전국노래자랑 나오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잖아요.
1: 그렇죠.
0: 와, TV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그때 어땠어요?
1: 근데 이제 그 계기로 이제 방송국에서 한번 이제 노래 해보지 않겠냐, 키워보자 이래가지고,
0: 아.
1: 예, 그때 이제 김연자 일본 가는 시기에 그 오사카로 갈 기회가 있는데 가지 않겠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0: 오.
1: 집에서 이제 그게 가수의 길이었는데
0: 참말로.
1: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갔죠.
0: 참말로.
1: 참말로.
0: 진짜 참말로네. 그때만 잘했어도 지금
1: 그러게요.
0: 그 김연자 지금 그 선배님이랑 지금 같이 그냥
1: 예.
0: 예, 거기 광주 또 이렇게 민수현 씨는 목포에서 이렇게 쌍대의 벽을 이룰 수도 있었는데.
1: 근데 또
0: 오.
1: 희한한 게
0: 예.
1: 그때 그 KBX 악단장님이 이제
0: 네.
1: 추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0: 아.
1: 그분을 세상에 제가 영암문화원에서 노래 교실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거기로 오신 거예요. 이사를 오셔가지고
0: 오,
1: 그래가지고
0: 언제쯤 얘기해요? 그때? 요즘?
1: 예
0: 예.
1: 작년에
0: 어, 작년에.
1: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피아노 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뭐 가수들은 거의 그분이 이렇게 그뭐 반주를 해주시고 악단장으로 계셨으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시골로 이제 요양차 이렇게 오셨는데
0: 아, 목포로 오신 거예요? 아,
1: 너무
0: 영화번호?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같이 자기가 이제 콜라보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갑자기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칭찬하시면서 말하는 데 보니까 꼭 그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우리 그 선생님 아니셨냐께는 정말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연이 그래가지고 예, 무슨 행사 있으면 그분은 이제 피아노 치시고 저는 노래하고 뭐 팝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란 게 정말
0: 참말로.
1: 예, 몇십 년 흘렸죠. 근데 그렇게 또 다시 만나가지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 김연자 갈때 네가 갔더라면 지금 못 볼 건데.
0: 그니까요. 와, 그때는 어렸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선생님 보시면서도 여유가 있었겠네요.
1: 그렇죠.
0: 예. 예, 어떻게 좀 선생님 맛있는 점 드실까요? 해가면서. 예.
1: 그때는 막 좀 떨리는 마음으로 뵀는데 지금은 예. 제가 더 이제 여유가 생기죠.
0: 선생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예, 너무 좋아요. 예,
0: 얼마나 좋아해. 정말 좋잖아요.
1: 예.
0: 예. 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1: 예, 그렇고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고. 저 예. 자랑해 주시고.
0: 예, 와, 정말 좋으시겠다. 오. 행사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데라면은?
1: 아, 제가 필리핀으로 공연을 갔어요.
0: 필리핀으로요?
1: 네, 근데 그분이 저기 호남향후의 회장님이
0: 네.
1: 뭐 5,000명 데리고 있는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0: 네, 5,000명 데리고 있는 공장.
1: 거기는 다 수작업으로.
0: 네, 네.
1: 투사바늘 뭐 링겔 이런 거.
0: 네, 네.
1: 그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가 거기 50주년 행사였어요. 근데
0: 오.
1: 그 전에 우리가 그 향후에 그 저 이문 공연을 갔었거든요.
0: 네.
1: 초청을 해가지고 여자 두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는 이제 말을 못 하니까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0: 네.
1: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이제 한 5천 명 있는 데서
0: 네.
1: 왜 저러니 그랬더니 우리 여기 한국 같으면 장윤정급 이런 가수들이 왔대요.
0: 오.
1: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노래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을 잘 모르죠. 그때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누가 우리는 그때 사진 하나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0: 오.
1: 지금 같으면 동영상이 남아있을 건데
0: 네.
1: 한 15년쯤 됐나?
0: 예.
1: 그때는 정말 오,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0: 오.
1: 그때는 정말 노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0: 네.
1: 그런 큰 무대가 있어서 항상 그게 기억이 남죠.
0: 와.
1: 또 그분이 또 자기 예. 집까지 다 견학 저기 공장 견학 시켜주고
0: 예.
1: 자기 집도 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 저기 순수하게 이렇게 네. 살고 계시더라고요.
0: 오, 그래요? 뭐. 대부분 그 정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면은 그 다 뭐 이렇게 밥 짓는 사람 따로, 이불 개는 사람 따로, 이렇게 밖에는 따로 다 이렇게 두고 사는데요.
1: 근데
0: 일꾼들을.
1: 이제 그 밥 해주는 가정부는 있고,
0: 예.
1: 애기를 가르치는 그
0: 저 선생님
1: 있는데 다른 예. 건 없고,
0: 예.
1: 집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정말 네. 하나도 뭐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0: 오.
1: 너무 검소하게.
0: 오.
1: 좀 본받을 만한 그런.
0: 와. 그런 또 좋은 기억이 있으시군요.
1: 네네네.
0: 와. 노래를 하시면서 민수연 씨는 어떤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십니까?
1: 노래하고 이제 오면, 나도 좀 잘했는 것 같고.
0: 네.
1: 관중들이 막 반응이 너무 좋고 이럴 때는 정말 행복하죠.
0: 네.
1: 근데 어쩔 때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았거나 이럴 때는 좀 내 기분이 몸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너무 며칠간 그냥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0: 네.
1: 아, 이렇게 하다니 뭐 이런 게 있죠.
0: 네. 보람을 느낀 것보다는 그냥 그때는 스트레스가
1: 그렇죠. 네.
0: 사실 그 노래 가시기 전에 연습이랑 많이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도 무대의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좀 그러는가 봐요.
1: 근데 저는 전혀 연습 안 해요.
0: 아, 연습 안 해요?
1: 예, 네, 목도 안 풀어요.
0: 목도 안 풀어요?
1: 예.
0: 네. 오.
1: 그냥 가요.
0: 왜 그냥 가요?
1: 아니, 그냥.
0: 예. 네.
1: 저는 차에서 이렇게 노래하면 힘 빠진 것 같아가지고.
0: 아.
1: 절대 차에서 노래 안 들어요.
0: 아.
1: 안 듣고 그냥 라디오 듣고 가는 거지.
0: 오, 에너지가 네. 소실될 것 같아가지고.
1: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
0: 아, 무대 가서 쏟아야겠다?
1: 근데.
0: 네.
1: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되게 언니는 목이 너무 좋아서 좋겠다. 우리는 노래하기 전에
0: 네.
1: 한 시간은 풀어야 노래가 된다.
0: 네,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
1: 근데 어떻게 아침 10시에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맑은 소리가 나오냐.
0: 네.
1: 이러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조금 목소리가 딱딱해진 것 같아가지고.
0: 네.
1: 그리고 지금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0: 네.
1: 안 풀리더라고.
0: 강의를 하시니까.
1: 네.
0: 네. 실수 없이 계속. 그러셨구나. 민수연 씨가 그 가수로서의 나의 큰 장점이 있다면?
1: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0: 네.
1: 장점? 뭐가 있을까요?
0: 장점.
1: 글쎄요.
0: 내가 목 안 풀어도 잘한다.
1: 근데,
0: 네.
1: 이제 목소리가 맑아서 남들은 다 뭐 부러워해요.
0: 네.
1: 근데 또 저는 반면에 허스키한 사람 목소리가 부럽거든요.
0: 오, 그래요?
1: 네, 근데.
0: 내가 안 가진 거?
1: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
0: 네.
1: 항상 지금도.
0: 네.
1: 이제 어제도 2시간 동안 어제 밤에도 9시까지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0: 네. 오.
1: 지금 목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런 월요일마다 방송을 하거든요. 저도 2시간 동안.
0: 아, 뭐 유튜브 방송하시나 봐요.
1: 네네네.
0: 아, 그러시구나.
1: 근데 어제도 목소리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0: 네.
1: 지금도 안 좋고 있어요.
0: 오. 아, 지금 뭐 좋으신데요.
1: 네. 제 생각에는.
0: 또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1: 네.
0: 네. 그럼 이쯤에서 민수연 씨의 두 번째 곡, 사랑꽃춤 들어보겠습니다.

0: 민수연 씨의 곡 사랑꽃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들어보니까 이제 노랫말처럼만 사시면 될 것 같아.
1: 네네네.
0: 네, 지금 모든 게 준비됐죠?
1: 네.
0: 요즘 민수연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일단은 네. 관심사는 일단은 건강이고 네. 그리고 아직도 저는 그냥 많이는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아직도 인기를 놓지 않고 네. 갈 수 있도록 네, 네 그게 바람이죠.
0: 아, 만인의 사랑을 받고 싶다.
1: 네.
0: 아, 그게 제일 크네.
1: 네네.
0: 일단 사랑 받으려면 건강을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아, 건강, 만인의 사랑을 받고 싶다.
1: 네.
0: 조금 전에 그 노래 무대 갈 때 연습을 이렇게 안 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그 노래 강사를 하시려면
1: 네.
0: 노래가 새롭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노래 습득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1: 그냥 별로 안 해요.
0: 아, 들어보면 대충 나와요?
1: 네, 몇 번 듣고 그냥 예. 가서 엘프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은 가수가 노래하는 거 보고 막 따라 하잖아요. 근데
0: 네.
1: 저는 가수가 하는 거 별로 듣질 않아요.
0: 오.
1: 그리고 그냥 제가 그 가사 보고
0: 네.
1: 그냥 저 나름대로 소화를 하는 거죠.
0: 와, 그 어릴 적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요?
1: 아니, 아무튼 그랬지더라고요. 그냥
0: 와.
1: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 수업을 가려면 그 사람 노래를 막 듣고 막 이제 습득하고 이러는데
0: 네.
1: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0: 아, 이게 좋은 말인가 어쩐가 판단이 안 서네요.
1: 근데 실상은 네. 많이 들어보고
0: 네.
1: 그렇게 다 어디 뭐 장단점 다 알아서 가야 돼요.
0: 네.
1: 근데 저는 좀 근성으로 가는 거죠.
0: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노래는 내가 이 정도는 뭐 그 정도로 자신 있으니까.
1: 아니 저는 이제 한번 가는 지금 거의 한번 들어가는 노래 교실은 막 거의 10년 가까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냥 가서 그냥 능숙능숙하게 그냥 즐기고 오는 거예요.
0: 네. 아, 너무나 이렇게 솔직하면 어떡해요?
1: 아, 방송이니까 솔직해야죠.
0: 아니 막 솔직한 것이 너무나 막 푸나.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선생님도 그렇고 또 배운 학생도 그렇고 같이 즐기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쪽이잖아요. 그거에 너무나 이제 많이

0: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이미 얘기 다 하셨어.
1: 아, 그랬나요? 네. 어, 제가 정신이 없던. 아니, 목포라고 안 했잖아요. 저 네. 목포 우리 목포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지금.
0: 네, 그랬어요?
1: 저 목포서 왔는데요.
0: 아, 목포서 왔는데 어디서 쉰다고 아까 얘기했었어. 아. 생각 안 나시죠?
1: 네. 아.
0: 그 민세현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 중에 뭐 좀 생각이 난다든가 좀 뭐 특별한 일을 뭐 하신 거 있다면?
1: 이제 제가 그 사랑꽃춤을 이제 발표 콘서트를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목포에서 그 공연장을 이제 했는데 그 400석이었고 450석이었거든요.
0: 예, 근데, 대관해가지고.
1: 예,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뭐 뭐 수건 막 뭐 이런 선물도 이제 한 500명분 준비를 하고 했는데
0: 네.
1: 콘서트 하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적게 뭐 어떨까.
0: 네,
1: 아,
0: 엄청 그래. 걱정 많이 되죠.
1: 그렇죠. 그랬는데 표도 다 없었죠. 오. 사람들이 또 앉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고
0: 네.
1: 정말 대성황리에 그렇게 네. 또 콘서트를 해가지고
0: 와.
1: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정말 행복했고.
0: 오.
1: 그게 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0: 아,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1: 3년 또, 23년.
0: 오. 아, 2003년?
1: 23년.
0: 23년? 네. 얼마 안 됐네요. 예.
1: 사랑꽃춤 이거 발표하면서.
0: 네. 오, 이야. 그만큼 민수현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나 봐.
1: 그래서.
0: 정이 약한 여자.
1: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정말 잘 살았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네. 네. 그게 우와.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0: 그렇죠.
1: 왜 연락을 없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0: 와.
1: 티켓도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내가 이제 아마 이런 기회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0: 네.
1: 뭐 서울에 있는 뭐 최고 약단 또 코러스 무용단 이렇게 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0: 네.
1: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0: 네.
1: 이렇게 정말 크게 했거든요.
0: 와.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아, 성황리 이렇게 끝났다니
1: 네,
0: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 그래서 그때 하시고 나서 아 다음에 또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은 아 힘들다.
1: 아니요, 이제 힘든 게 아니고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은퇴
0: 무슨 한번. 말씀을 지금 아까 지금 방금 전에
1: 아니,
0: 건강하게
1: 아니 몇 년 있다가
0: 네.
1: 은퇴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되나?
0: 아, 은퇴 콘서트? 그 손가락으로 넘어가겠는데
1: 그러게요.
0: 모셔질 것 같은데 손가락 안 될 것 같아 이거.
1: 근데 이제 콘서트를 이제 하고
0: 네.
1: 또 이제 추진하고 한다는 건 좀 한 2, 3년밖에 안 돼서
0: 예, 그죠.
1: 쉽게 할 수는 없고
0: 네.
1: 그래도 5년 아니 어떤 사람도 물어봐요. 또 언제 안 해요? 이러는데
0: 네.
1: 그래도 5년은 넘어야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오. 지금 이제 어차피 한 번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0: 네.
1: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0: 아, 하실 것 같아요. 정이 많아가지고 또 정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콘서트는 많이 옆에서 또 도와주시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1: 네.
0: 찾아주시고.
1: 네.
0: 이미 많이 다져 놓으셔가지고 또 앞으로도 다질 거잖아요.
1: 그러게요.
0: 네. 네. 앞으로 민수현 씨가 가수로서 아니면 노래 강사님으로서 가시면서 뭐 꿈이나 바라는 거 아니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우리 전 국민이 원하는 건강이고
0: 네.
1: 네, 두 번째는 정말 남들이 들었을 때 민수현 노래 잘하고 괜찮은 가수
0: 네.
1: 이런 이걸 평생 제가 가는 날까지 그렇게 갔으면 그게 바람입니다.
0: 아, 응원하겠습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네, 분위기 너무 좋고요.
0: 네.
1: 아, 옆에서도 너무 또 잘해주시니까 저도 또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너무 행복이고 휴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휴가.
0: 아,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가수 민수연이고요. 네, 항상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수들의 인생은 노래하는 게 목표고 인생입니다. 삶의 인생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현 씨도 매일매일 즐거운 무대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현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민수현 씨의 목소리로 문희옥의 평행선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현의 소리만화 콘텐츠 쇼 가수 민수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계절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름 내 뜨겁던 공기가 슬며시 비켜준 자리에 그 틈으로 아름다운 계절 하나가 걸어들어왔습니다. 공기의 빛깔이 달라지고 초록빛이 물러난 자리에는 갈빛 깊은 색채가 찾아오고 꽃이 진 자리에는 어여쁜 열매가 향기롭게 익어갑니다. 창가에 머무는 빛의 깊이도 달라진 듯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오는가 봅니다. 빛의 온도를 조금씩 바꾸고 바람의 결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렇게 천천히 우리 곁으로 건너오는가 봅니다. 가을입니다. 사람의 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토록 눈부셨던 한 시절이 저만치 멀어져 있고 새로운 시절인지도 모르는 시간을 우리는 또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공간,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정숙입니다. 나에게는 찬란히 눈부셨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청춘의 시절이 나의 눈부신 날들이었을까요? 청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처음이라 서툴렀던 사랑도 있고 밤 깊어지는 줄 모르고 나누었던 이야기도 있고 마냥 열정과 설렘으로 나날이 행복했던 추억도 있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날들, 그때는 더 많이 흔들렸고 더 자주 넘어졌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여고 시절을 지나 막상 성인이 된 청춘의 시간은 먼 곳을 바라보느라 정작 빛나고 있었던 그날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잠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아, 참 많이 애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지금의 나에게는 아직도 늦지 않았어 하고 살며시 토닥여주면서요. 어느덧 10월의 바람이 우리 마음 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 페이지 안에서 오래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던 청춘, 지금이라서 더 아름다운 청춘. 오늘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에서는 그 청춘 시절의 이야기와 그 시절 우리 곁에 머물렀던 영화와 음악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첫 곡 먼저 띄워드립니다. 김필이 부릅니다. 청춘.

0: 부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 부어.
1: 이어서 이문세가 부릅니다. 소녀.

라디오 책상.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를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흔히 청춘을 한 20살 아니면 30살 이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춘은 나이보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까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의 책상에는 김난도님의 수필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 인생 시계를 올려놓아 보았는데요. 김난도 작가는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빗대어 바라봅니다. 지금 내 나이를 하루의 시계 위에 올려놓는다면 과연 몇 시쯤 될까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 시계는 깜짝 놀랄 만큼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수필 중에서 인생 시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인생 시계,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 김난도. 내 책상 위에는 가지 않는 탁상 시계가 있다. 고장난 것은 아니다. 내가 일부러 건전지를 빼두었다. 그렇다고 이 시계가 늘 서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매년 내 생일이 되면 18분씩 앞으로 시계 바늘을 옮긴다. 방금 K군이 다녀갔다. 내일 모레면 나이가 계란 한 판인데 제대로 이뤄놓은 것 하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딱 부러지게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단다. 답답해 미칠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하소연을 하다가 돌아갔다. 설은 금방 온다. 다들 하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 필요한 학점을 채우려면 4년 만에 대학 졸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요즘엔 어학연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스펙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자니 한두 학기 휴학은 기본이다. 남학생들은 군대도 다녀와야 한다. 혹시 재수를 했거나 편입, 전과를 한 경력이 있다면 다시 1, 2년 추가다. 졸업 후에 고시나 유학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학원 좀 다니다 정신 차려보면 금방 서른이다. 비단 서른을 코앞에 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청춘들이 시간의 속도 앞에서 전율한다. 대학 2학년들은 신입생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3학년만 되어도 졸업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엄살이 대단하다. 덜컥 졸업은 했는데 일할 곳이 없는 청춘이라면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조급함과 낙담의 시간으로 남는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불안이 사라질까? 그런 기대는 섣부르다. 빨리 자리 잡고 싶고 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도 적잖이 걱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 이 나이 되도록 제대로 해놓은 게 하나 없구나. 그대, 인생을 얼마나 산 것 같은가?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물어보겠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24시간에 비유한다면 그대는 지금 몇 시쯤 살고 있는 것 같은가? 태양이 한창 뜨거운 정오? 혹시 대학을 방금 졸업했다면 점심 먹고 한창 일을 시작할 오후 한두 시쯤 됐을런지 막연하게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계산기를 들고 셈해보자. 그대가 대학을 24세 졸업한다 하고 하루 중 몇 시에 해당하는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 중 24세는 24시간 중 몇 시? 아침 7시 12분이다. 아침 7시 12분. 생각보다 무척 이르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각이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대학을 졸업하는 24시, 고작 아침 7시 12분이다. 선생으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성장기를 지켜본 나로서는 이 7시 12분의 시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활동을 할 준비를 마치는 24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막 나서려는 시각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은퇴를 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60세는 저녁 6시다.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거나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때다. 참 절묘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인생 80을 24시간에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인생 시계의 계산법은 쉽다. 24시간은 1440분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80년으로 나누면 18분이다. 1년에 18분씩, 10년에 3시간씩 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금방 자기 나이가 몇 시인지가 나온다. 20세는 오전 6시, 29세는 오전 8시 42분이다. 이 시계는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0세를 기준으로 했으니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그대의 인생 시각은 더 여유로워질 확률이 높다. 언젠가 우리 학과의 홈커밍 행사에 오신 60세가 넘은 원로 졸업생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본인은 교사를 하셨는데 어느 장관이 갑자기 정년을 단축시켜버려서 아무 준비 없이 황망하게 정년이 닥쳐왔더라고. 처음엔 그 장관이 너무너무 미우셨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정말 정말 감사한다고. 은퇴하고 나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며 그 세상을 2년 일찍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어르신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그렇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 6시 이후에도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생 시계를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생각보다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쉰을 준비한 선배에게 아, 이제 겨우 오후 3시예요 하고 알려줬다. 연방 손가락질을 꼽아보며 정말이네 한다. 졸업을 맞는 24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가 나름대로 인생 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전 7시 12분밖에 안 됐어요? 한다. 그렇다. 아직 많이 남았다. 아침 7시에 일이 너무 늦어졌다고 하루 전체가 끝장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단정 지으려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만의 문제다. 혹시라도 포기나 좌절의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대, 아직 이르다. 적어도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만큼은. 책상 위에 내 인생 시계는 오후 2시 24분을 가리키고 있다. 나이 48에 아직 오후 2시 30분도 되지 않았다니. 쉰을 앞두고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 아직 하루가 오롯이 남아있는 내 인생의 탁상 시계를 바라본다.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다.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네. 김난도님의 수필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인생시계와 함께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를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흐르죠. 누군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고 누군가는 한낮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냐 보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디쯤을 지나고 있든지 여러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내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여름의 꽃은 졌지만 가을의 꽃이 또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음악,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들려오는 음악이 있죠. 음악을 들으면 장면이 떠오르고 그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오래전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영화 속 한 장면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음악을 함께 만나는 시간, 그 장면, 그 음악입니다. 청춘, 그 시간을 살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다가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시절이죠. 오늘은 서로 다른 모습의 청춘을 담은 세 편의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작품은 2011년 개봉한 강영철 감독의 썬입니다. 어른이 된 나미가 우연히 옛 친구들을 만나면서 25년 전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친구들을 다시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1980년대로 돌아갑니다. 벌교에서 서울로 전학 온 나미는 사투리 때문에 놀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춘화, 장미, 진희, 금옥이, 복희, 수지 이런 친구들을 만나 7명의 친구 모임 써니의 일원이 됩니다. 함께 웃고 싸우고 사랑하고 꿈꾸면서 축제 무대를 준비하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친구들은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나미는 병원에서 고등학교 시절 친구이자 써니의 리더였던 춘화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말기암에 걸린 춘화는 죽기 전에 그 시절에 흩어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나미는 그래서 이 옛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찾아 나서죠. 거리를 뛰어다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 때문에 울고 웃었던 시절, 영화 써니는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우리를 음악 한 곡으로 다시 불러줍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 함께 웃었던 기억만큼은 아직 마음 한편에서 반짝이고 있겠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깔깔대며 수다를 떨고 도둑 영화를 보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빵집에 서로 앉아 깻잎머리 칠공주에 대한 먹먹하더라 무용담이 난무했던, 그래도 재미와 낭만과 우정으로 눈부셨던 그 시절의 나에게 이 노래를 띄웁니다. 영화 써니의 대표적인 삽입곡 보니엠의 써니입니다.

네,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오셨습니다. 만약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스무 살로 돌아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만나볼 영화는 2014년 개봉한 황동혁 감독의 수상한 그녀입니다. 일흔을 넘긴 오말순 할머니, 가족을 위해 살아오느라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미뤄두었던 그녀가 어느 날 우연히 사진관에 들어갔다가 스무 살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드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젊음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젊어진 얼굴로 예쁜 옷도 입어보고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르고 가슴 설레는 순간도 다시 만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젊음을 되찾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스무 살의 얼굴을 되찾고 나서야 오말수는 오래전 마음 한구석에 접어뒀던 나의 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오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청춘이 그리운 이유도 젊었던 얼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때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가슴이 설레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수상한 그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청춘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꿈꾸고 도전하면 안 되는 걸까? 너무 늦었다고 미루고 묻어두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닌데 말이죠. 영화 속 오드리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조금은 촌스럽지만 그래서 더 정겹고 첫 소절만 들어도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 세샘 트리오의 노래로 잘 알려진 곡 나성의 가면을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이 노래를 한때 꿈을 미뤄두었던 많은 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심은경 배우의 목소리로 다시 만납니다. 나성의 가면.

이번에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그리스의 작은 섬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아바의 명곡들로 가득한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집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 그곳에 엄마 도나와 결혼을 앞둔 20살의 딸 소피가 살고 있습니다. 소피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날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피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도나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새 남자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엄마 몰래 세 사람 모두를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오래전 사랑들이 한꺼번에 섬으로 찾아오면서 도나의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젊은 날의 기억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죠. 이 영화의 청춘은 20살 소피에게만 누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마음껏 사랑했고 혼자 딸을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온 도나에게도 아직 설렐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사랑도 우정도 꿈도 완전히 늙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맘마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청춘은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뛰는 순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계절이라고요. 영화 속에서 도나는 삶의 무게에 지쳐 있습니다. 호텔을 지키고 딸을 키우고 하루하루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온 시간. 그러던 그녀 곁으로 오래된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죠. 처음에는 망설이던 도나도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 신기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몇 살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웃고 뛰고 춤추는 도나의 얼굴에서 오래전 소녀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들려올 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직이고 가보고 싶은 곳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길을 나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 순간 우리 모두 다시 청춘이 아닐까요? 젊음은 세월과 함께 지나가지만 설렘까지 세월에게 내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잠시 나이를 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때의 나를 한번 불러내보시면 어떨까요? 친구들과 웃고 춤추던 나, 사랑 앞에서 설레던 나, 세상이 아직 넓고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던 나,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노래가 흐르는 동안 우리 모두 마음의 나이를 그때 그 시절 한 20살쯤으로 돌려보실까요? 영화 맘마미아에서 만나봅니다. 아바의 영원한 청춘 같은 노래, 댄싱 퀸, 그리고 I Have a Dream을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어느새 오늘의 이야기도 마지막 페이지에 닿았습니다. 오늘은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오래전의 우리를 만나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유 없이 웃었던 날, 누군가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막 뛰었던 날,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하고 싶었던 일,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던 날, 그 평범했던 하루가 훗날 이렇게 그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춘을 떠올리면 자꾸 지나간 시간을 바라봅니다. 20살의 팽팽한 피부와 빛나는 얼굴, 젊은 날에 예뻤고 건강했던 몸, 그리고 화려했던 꿈, 또 눈부셨던 사랑의 계절.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 시간을 지나 오늘의 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춘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일 겁니다. 영화 써니의 친구들처럼 오래된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마음, 수상한 그녀의 오두리처럼 한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꺼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맘마미아의 도나처럼 좋아하는 음악 앞에서 나이를 잊고 웃고 춤출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우리의 청춘은 아직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10월의 저녁바람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직 더 들어야 할 음악이 있고, 아직 더 만나야 할 많은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국화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설레는 내일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와 더 좋은 음악으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던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싶은 곡,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를 꽃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공간. 지금까지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정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정말 사랑했지만 서로를 위해 비켜줘 서로가 지나갈 수 있게 하루 종일 다 괜찮다가도 날 깨우는 건 생각지 못한 낙서야 마치 않아도 생각이 난 이 향기야 이렇게 작은 게 그토록 컸던 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가헤르츠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익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 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부터 재밌는 수다까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 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지금 시작합니다.